나에게 주어진 새 하루, 오늘은 또 어떤 새 일을 행하실까요? 바쁘고 분주한 아침이지만 기대와 소망을 담아 그분께 고백합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하나님 아버지, 분주하게 시작하는 하루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오늘 하루도 마음에 평화를 주셔서 사람으로 인해 시험 들어 모든 감정이 소진되지 않게 하소서. 저희의 모든 피로와 고단함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모든 육체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모든 약함을 강함으로 새롭게 하소서. 오늘도 직장을 주시고 지킬 가정이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책임들은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에 그것을 지켜야 하는 의무도 주어진 줄 압니다. 나의 책임이 무겁다고 하기 전에 먼저 내가 가진 것이 많음을 알게 하소서. 이 하루가 축복임을 믿습니다. 나의 주, 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인정 목사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출근길 365 중에서 오늘의 기도문 읽어드렸고요. 이 시간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번에 나의 기도 제목 또 고백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김정선 내가 연약할수록이었고요. 앞서 2부를 여는 코너 같이 기도하실래요? 함께했습니다. 7월 2일 목요일에 함께하는 샬롬 CCM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한 시간 더 배경음악 되드릴게요. 우리 민트핑크님도 듣고 계시고요. 튤립님 매일 아침 맑은 텐션 높은 진행 감사합니다. 부드러운 에너지를 넣어주는 거 알고 있을까요, 온디? 아, 그런가요? 에너지를 드리는데 그것도 부드럽게. 아, 고맙습니다. 이런 칭찬 감사합니다. 자마님은 이곳 일본은 지금 장마로 비가 엄청 쏟아집니다. 하루 종일 내린다네요. 라고 남기셨고, 아, 이제, 그쵸. 뭐, 태풍도 이제 북상하고, 일본도, 우리나라 한반도도 이제 어떤 장마 영향권에 접어들고 있죠, 지금. 예. 순시미님, 오늘 목요일이라 그런가? 좀 피곤하네요. 커피 한 모금 하면서 아침을 깨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주님의 기쁨님은 재수생 아들 도시락 두 개 싸주고 독서실로 출발합니다. 아들아, 힘내! 라고 남기셨는데, 올해 수능이 11월 19일인가로 제가 그 뉴스에서 본 것 같거든요. 11월 19일 목요일. 이제 한 140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고지가 멀지 않았습니다. 예, 조금만 더 버티고, 이제 고비가 이제 올 여름인데, 이 여름도 잘 계획 세우셔서 준비한 그런 그 진도 잘 또 감당하시길 응원합니다. 화이팅! 조이님은 훈디 속초 여행 간다고요? 속초는 중앙시장 예, 최고죠. 거기에서 아바이 마을에 아바이 순대국도 꼭 드세요라고 남기셨는데 속초 중앙시장에 있는 그 음식점이에요?

저는 작년에 갔을 때 거기 그 튀김 같은 거 파는 집에서 오징어 튀김을 먹는데 와, 그냥 일반 분식점에서 파는 튀김이랑 차원이 다르던데 진짜. 엄청 엄청 맛있게 먹었어요. 예. 바삭하고 오징어도 되게 크고 예.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거기 닭강정도 워낙 또 유명하고 예. 그렇죠. 거기 가면 진짜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속초중앙시장은. 예. 아, 꿈이룸님께서 훈디 다음 주 월요일부터 휴가면 바로 떠나나요? 월화 떠나면 가평 휴게소 들러주세요. 파주에서 출발하면 좀 쉬어야죠. 주유소 쪽 바로 옆 옐로우스탑. 아, 여기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기 계세요? 아, 말씀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너무 고맙네. 그래요. 아, 그리고 만나면 제가 대접해야지. 제가 어떻게 또 예, 대접을 받습니까? 얻어먹어요. 제가 대접해야지. 들어주시는 것만도 감사한데. 우리 꿈이름님 흥겨운 곡. 오늘 공주 세미나 가는 중인데 졸리네요 하셨는데 흥겨운 곡 예, 좀 나누겠습니다. 먼저 찬미월십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그리고 소리엘 나로부터 시작되리.

힘을 월십 줄을 찾는 모든 자들이 시편 70편 들었고요. 아, 우리 핸섬님 어제 배달하면서 시편 전체 듣길 했는데 시편 70편까지 가니까 딱 이 곡 생각나더라고요. 줄을 찾는 모든 자들이 또 다른 은혜가 넘쳤답니다 라고 좋아해 주신 곡이었고요. 소리엘 나로부터 시작되리 찬미월십 주의 친절한 팔에까지 세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순시민님 어머 훈디 휴가 가요? 부러워랑 홍천 서울 방면 휴게소 거기 옥수수랑 떡볶이 커피 완전 맛있습니다. 추천이에요 라고 남기셨는데 아 무조건 맛있죠. 예. 옥수수 이렇게 찐 옥수수 너무 이렇게 탁 예. 냄새가 또 기가 막힙니다 진짜. 예. 휴게소에서 먹는 옥수수 저는 좋아하고요. 알감자 이런 것도 좋아하고 예. 아이들은 그런 거 좋아하죠. 소떡소떡 이런 거 아이들은 또 좋아하더라고요. 예. 다 맛있죠 뭐. 저는 그 무슨 맥반석에 구운 쥐포 이런 것도 아 힘들다. 맛있는 거 생각하고 떠올리니까 또 언급하니까 이게 아, 침고이네요. 맛있죠. 예. 홍천 축에서도 맛집이네요. 그러면은 맛집 맞네. 우리 튤립님께서 신청곡 주셨어요. 손경민의 감사. 예. 지선이 부르는 버전으로 준비를 하겠고요. 조수와 신현진, 김형미가 함께 부르는 4,

중독은 나쁜 습관이 반복되는 것 때문에 생기는 결과입니다. 약하고 별것 아닌 것에서 시작하지만 반복되면서 의존하게 됩니다. 강도도 더욱 세지죠. 습관은 결국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중독은 마치 늪과도 같습니다. 한번 빠지면 나오기 힘들고 어느새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듭니다. 묵상 중 신앙생활에도 기적 중독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은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우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봤습니다. 만나가 내려와 굶주림에서 벗어나는 일도 체험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경험도 했죠. 요단강 물이 멈추는 것도 봤습니다. 그리고 끝내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는 걸 지켜봤습니다.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런 체험의 결과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 것 아닐까요? 더 큰 기적, 더욱

화끈한 기적을 경험하려는 마음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기적만 체험하다 기적 중독에 빠지진 않을까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 결국 엄청난 기적만 믿으려 하게 됩니다. 신앙이라는 나무가 기적에만 뿌리를 두면 언제든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더욱 큰 기적에만 매달리기 때문이죠. 그런 기적을 신앙의 열매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근거는 기적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에 있습니다.

시엘로 부활의 소망 들었고요. 어폴로즈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앞서 나눴습니다. 오늘 샬롬 생각은 곽주환 목사님의 컬럼 기적에도 중독이 있습니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근거는 기본 어떤 본질은 기적을 바라는 요행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때에 따라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하죠. 하지만 본질은 기본은 십자가 그리고 부활에 있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의 샬롬 생각 전해드렸고요. 9시 43분 37초 지나고 있습니다. 전지윤님께서 저희 동안교회 태국으로 선교 왔어요. 우리 팀원들과 그 하나됨을 오늘 또 미얀마 난민촌 방캉 피반 학교 사역하러 갑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 보낼 수 있기를 이라고 또 태국에서 야 또 사연을 주셨군요. 잘 다녀오십시오. 하나님의 사랑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 전하고 러브유님도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여전히 선곡 무엇 너무 좋아요 굿 하셨고 북앤커피님은 어느 무더운 여름날 직원과 둘이서 홍천 출장 갔다가 휴게소에서 돈가스를 주문했습니다. 받아보니 동그랗게 엎어있어야 할 밥이 없는 거 있죠? 아 그렇지 이렇게 돈가스랑 샐러드랑 그리고 밥이랑 있죠 이렇게 나오죠. 너무 더워서 돈가스와 샐러드는 놓으시고 이제 밥을 푸는 걸 깜빡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더우시죠? 많이.

하면서 식사 다 하고 휴게소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인원수대로 사서 그분들께 선물. 야, 진짜 좋은 이웃이시네. 어머나, 더우시죠? 하면서 아이스크림 탁. 이건 정말 서프라이즈 선물. 이런 분을 전 본 적이 없습니다. 야, 굉장하십니다. 부겐커피님. 예수님의 사랑이 흘렀네. 탁, 강물처럼 흘러서 그분들의 마음 속에, 예, 아마 전달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너무 잘하셨고요. 우리 제비꽃님도 와주셨고, JH리님도, 우리의 본질은 맞습니다. 십자가의 부활과 소망. 예, 공감이에요. 아멘입니다. 소울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샬롬 CCM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모든 예배에 활용할 수 있는 만능 멀티 반주기 셀라윈 찬양 반주기, 복음을 읽는 새로운 습관 크리스천 콘텐츠 플랫폼 2플러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프리미엄 플랜 1년 이용권을,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을,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자, 목요일에 함께한 샬롬 CCM 오늘 마지막 곡은 잔치 공동체 하나님의 빛 전하면서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문혜영 작가 함께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 하셔요. 안녕.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0: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1: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이었습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낯선 장소를 여행할 때 요즘은 나만의 소소한 주제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특정 음식을 따라 전국 곳곳을 누비는 사람, 또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순례하는 사람, 시장을 구경하는 사람, 특별한 숙소를 찾는 사람. 자, 여러분은 어떤 주제에 솔깃하세요? 나만의 여행 지도를 그리는 일, 멋진 일이죠. 어린 시절 기행문을 쓰듯이 기록으로 남겨도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나만의 지도가 하나 둘 쓰여지면 내 삶의 추억도 생각도 더 채워지겠죠.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어떤 특정 주제를 가지고 여행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이고요. 저희 애청자 중에 FA님도 지난번엔 당양도 가족들을 만나러 이렇게 전국을 다니시던데 그냥 다니고 사진 찍고 만나고 거기를 넘어서 기록으로 남겨두면 두고두고 내가 했던 일들에 대한 어떤 발자국, 궤적 그런 걸로 남을 수가 있어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걸 전해줄 수도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여름 계획들 많이 짜시던데 가족과 함께 그렇게 주제를 가지고 여행하셔도 좋을 것 같고 나만의 혼자만의 여행이라면 또 특별히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주제로 여행 가고 싶어요라는 얘기들 생각하신 거 있으면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샵 7997,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메시지로도 보내주시고요. 레인보우로 방송 들으시는 분은 사용과 신청란에 보내주시면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들었어요. 이 곡, B2E 여행이라는 곡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인천에 비올것 같더니 잔뜩 흐렸거든요. 근데 해가 나옵니다. 내일기도 김진아님. 어제 날씨도 그랬던 것 같아요. 비가 조금 오다가 다시 해가 나고 그러다가 비가 좀 오다가 이렇게 비가 계속 오려나 했는데 다시 해가 나고 제가 있는 곳은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계신 곳의 날씨도 전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추억님이 신청하신 곡 이하루도라는 곡 신청하셨는데 오늘 이하루도가 아니라 그냥 이 하루도죠. 글로리아 예수찬양 선교단입니다.

내 안에 숨겨진 달란트를 발견하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8751번님의 신청곡 나는 죽고 주가 살고 최인혁이 불렀고요. 오늘을 감사로 누립니다. 아멘. 신감사님이 신청하신 곡 감사송 백화형기 백화슬기가 함께한 곡이었습니다. 지금 목동이에요. 방송국 지하주차장에 도착 보계근원님이 오셨네요. 환영합니다.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성경 필사전시 보러 오셨대요. 은혜의 시간, 감동의 시간이 될 겁니다. 괜찮아요.

라는 아이디 쓰시네요. 오늘도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다솔님은 집에서 재택근무하고 계신데 오늘은 창문만 열어놓고 일하는데도 시원하고 좋아요. 날씨가 맑으면 맑아서 감사. 흐리면 또 흐려서 감사합니다. 요즘 제가 너무너무 은혜로 듣고 있는 찬양인데요. 주님의 선하심 신청해 봅니다. 배경으로 지금 일하시는데 배경으로 이 곡이 들릴 겁니다. 주님의 선하심, 기프티드, 그리고 한밤의 프레이즈가 함께 합니다.

길을 만드시는 주, 길을 만드시는 분, 웨이메이커였습니다. 천관웅 목소리로 들었고요. 주하랑님께서 강릉도 잠깐 비가 내렸었는데 지금은 맑음. 오늘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갑니다. 아멘. 수연님, 창밖에 초록이 보여요. 옥수수, 깻잎, 오이 넝쿨, 토마토, 호박 넝쿨, 부추, 고추까지. 토양과 햇볕, 비, 바람. 이 자연이 주는 양분만을 먹고 하나님의 섭리로 쑥쑥 잘 자라고 있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 있죠. 그러니까요. 라니님께서 거기 있었다 신청하셨어요. 찬양으로 늘 위로받는 하루하루가 감사합니다. 아멘.

주만 바라볼지라 김광진, 김미은이 부른 곡이었습니다. 주영훈, 조범진, 이철규가 함께한 거기 있었다. 이전에 함께했고요. 안젤리나 쫄리님 그림 작업 전에 출석하고 인사 나눕니다. 함께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1197번님께서 취준생 둘이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롯이 레인보우 들으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빨리 취업이 되길요. 답답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간절하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불안하기도 하고 그러실 것 같아요. 예, 모든 상황을 뛰어넘으시는 주님께서 가장 맞는 곳, 그 달란트를 잘 쓸 수 있는 곳, 좋은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그 자리에 가라 하시리라 믿습니다. 곧 가라 하시리라 믿습니다. 은혜는 만나 같아서 신청하신 곡 장종택이 부릅니다.

장종택 은혜는 만나 같아서 함께했습니다. 루이스님, 당양도 일부 들으면서 식사하고 책 읽고 있는데요. 당양도 덕분에 근사한 레스토랑이 됐다가 지금은 북카페가 됐습니다. 김동원 목사님의 저서 날기세 1탄 보다가 세상의 축복은 편안하지만 주님의 축복은 평안이라는 글귀를 보니 또 잔잔한 감동이 옵니다. 그 감동 안에 당양도도 포함되어 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저도 날기세 들으면서 남은 자의 해야 할 일이랄까? 남은 자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했는데 또 오늘 로이스님의 얘기를 들으니까 반갑고 또 말씀을 기억하게 되고 그러네요. 전지윤님께서 여기 태국이에요. 태국 선교 왔습니다. 동안교회 팀입니다 하셨어요. 예, 기도 부탁한다고. 아마 많은 기도 가운데 가셨으리라 믿습니다. 그곳에서 씨앗을 뿌려 그 씨앗이 귀한 열매를 맺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바라고요. 말씀에 갈급한 자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 갈급함을 채우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또 함께 그곳에 선교하러 간 분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커브 미니스트리 앨범에서 선교사 들려드리면서 1부는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에서 봬요.

CBS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0: 이야기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선교 후원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서은미 재즈 트리오 앨범에서 내용훈이 은총이버 찬송가 함께했습니다. 연주곡으로 들으셨고요. 그레이스님의 신청곡이었어요. 당신을 향한 노래 2부로 오셨습니다. 8106번님께서 우리 자매님들과 서울 둘레길 걸으러 갑니다. 비 온 뒤라 그런지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주네요. 딱 지금 날씨면 유지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주와 함께 길 가는 찬양 신청합니다. 주와 함께 길을 걷는다라는 의미의 찬송가 신청하신 거죠? 예, 준비해 놓겠습니다. 오늘 둘레길 걸으시면서 돈독하게 우정도 쌓으시고 또 둘레길 다 돈 다음에 맛있는 것도 드시고 은혜도 나누시고 예,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뿌꾸레미님, 작년에 러닝 시작하고부터는 여행 가방에 운동복 챙겨 넣어서 여행지에서 러닝하고 기록합니다. 떠올려 보니까 모두 바닷길을 달렸어요. 여수, 제주, 인천 그 여행지에서의 달리기 참 매력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여행지에서 달리는 분들 보면 그렇게 멋있던데. 한웅재 가볍게 여행하기 신청을 하셨어요. 그리고 폴라리스님, 올 하반기에는 틈틈이 혼자 떠나는 여행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세우지 않고요. 훌쩍 떠나는 여행.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바람이 이끄는 대로, 그죠? 더 나이 먹기 전에 즐겨보려고요. 좋죠, 좋죠. 지금 오목공원에 계신다고 반갑습니다. 어휴, 가까이 계시니까 좋은데요. 자, 그러면 한웅재 가볍게 여행하기 그리고 팀록 워십 앨범에서 주와 함께 걸어가네 두 곡 전해드립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네 팀록 워십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당당하게 라는 아이디 쓰시는데요. 저희는 지금 정선으로 2026년 합신 전장련 여름 수련회 봉사자로 가고 있어요. 오산 성도교회 집사들인데요. 찬양 들으면서 여행 가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이 전장련 수련회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가운데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신청곡 10살 딸인 지윤이가 요청한 은혜입니다. 예, 여행 가는 기분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가는 그 길에 축복하는 마음으로 또 띄워드립니다. 은혜 들려드리겠고요. 우리 지윤이도 듣고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 기도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도 이 곡 은혜를 신청하셔서 함께 듣겠습니다.

오늘 논산에 왔거든요. 현소 수료식. 눈물이 나서 혼났어요. 또 성장한 모습을 보니까 감사드리게 됐고요. 머리 깎은 모습이 조금 웃음이 났다고. 사형제 마음님. 아니,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벌써 한 달이 된 거예요? 4주 훈련 맞죠? 2주 아니죠? 이렇게 시간은 또 가네요. 예, 더 잘한 모습, 더 성장한 모습, 앞으로도 계속 보게 되실 겁니다. 박요한, 오늘이 선물입니다. 사형제 마음님과 같이 들었습니다. 또 오늘을 선물로 받으신 분 계세요. 6067번님, 오늘 우리 딸 39번째 생일입니다. 따님의 생일. 벌써 두딸 엄마가 된 엄마 딸 용주야. 생일 축하하고, 이젠 주신 사명 감당해야지. 용주 생일을 축하하는 축하곡으로 진짜 우리 딸에게 들려주고 싶은 곡이 있는데,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예, 용주님, 하나님의 딸로 매일이 축복받은 건강한 삶이 되길 바라고요. 잘 태어나셨어요. 축하합니다. 그리고 로이스님이 내일 저 생일이거든요. 미리 축하해 주세요 하셨어요. 로이스님, 항상 좋은 글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의 글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표현해 주고 계신데 매일 그 글이 또그 마음이 기쁨으로 채워지길. 감사로 채워지길, 은혜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로이스 님도 너무 잘 태어나셨고요. 축하드립니다. 김승희가 부르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용조님의 생일을 축하하며 로이스님 내일 생일을 미리 축하드리면서 두 곡 들었습니다. 김승희의 하나님 한 번도 나를이었고요. 위드갓 앨범에서 말씀 앞에서 들었는데요. 이 곡은 배고픈 고질라님이 신청하신 곡이기도 합니다. 이쁜아님 바쁨에 감사하며 선물 받은 오늘을 또 감사드린다고 인사 나눠주셨어요. 잘 오셨고요. 9027번님 근무 중에 이어폰 꽂아봅니다. 어젯밤 위경련으로 자정에 재방송 들었거든요. 자는 것이 늘 불안의 연속이라 제 심장이 열리를 합니다. 자정 재방송을 좀 편안하게 들으셨어야 되는데. 아유, 위경련 진짜 아픈데 괜찮으세요 지금은? 때론 걱정이 있을 때, 염려가 있을 때, 그걸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방법을 알지 못할 때, 에이 모르겠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그리고 내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분이니까, 이 모든 상황을 아시니까 하나님 해주세요. 저는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그냥 맡기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요즘 그렇거든요. 밤에 자고 눈을 딱 뜨면은 그 걱정으로 바로 이렇게 잠에 들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럴 때 그런 마음으로 그냥 눈을 질끈 감거든요. 그럼 또 이제 다시 자게 되는 거예요. 우리 9027번님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길 바랍니다. 하얀고래님 반갑고요. 샬롬. 블루딱따구리님, 흐릿흐릿한 날씨지만 다육이 꽃이 하나둘 피어오르는 게 참 예뻐요. 아유, 그쵸. 그 작은 꽃들, 다육이들이 이렇게 크진 않잖아요. 근데 어쩜 이렇게 예쁘게 피우는지. 로로님, 다음 주 20년 만에 동생을 똑 닮은 조카가 미국에서 옵니다. 5살 아가에서 25살 청년이 된 얼굴 단번에 알아보겠죠. 청소도 해야 되고요. 밑반찬도 해야 되고요. 몸은 바빠도 마음은 날개를 단 듯 펄펄 납니다. 기대되고 기다려지시겠어요. 얼굴이 많이 변했을까? 어떤 모습일까? 날 보면 뭐라 할까? 준희빈님. 장마 온다기에 김치 좀 담으려고 배추 사서 절이고 잠시 쉬고 있습니다. 좋은 선곡들로 작은 가방 하나 들고 시원한 바다로 떠나고 싶어요. 가죠 뭐. 지금 가죠. 위러브입니다. 바다로 가자.

바다로 가봤습니다. 머릿속에 상상으로 그것만으로도 시원해지는 예, 바다로 가자 위로브 앨범에서 들었고요. 토토로님, 장마라는데 인천은 비는 안 오고 후텁지근하기만 합니다. 아빠 계신 곳에 다녀왔는데 그래서인지 어제 딸아이의 꿈에 외할아버지와 통화하는 꿈을 꿨다네요. 할아버지 잘 있어? 아, 그럼 잘 있지. 거기 괜찮아? 여기 아주 좋아. 주님 곁에서 평안하게 잘 계신 듯해서 좋아요. 아, 토토로님, 네. 그리고 어찌 보면 응답일 수도 있겠다. 이 꿈이 이젠 토토로님 마음 좀 편안하게 있으라고 아버님이 예, 따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손녀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거기 잘 계시죠? 라고 한 번씩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토토로님의 마음에도 평안이 있길 바라고 원합니다. 이인기 집사님께서 교회 여름 행사합니다. 7월 11일과 12일 유치부 성경학교 7월 17일에서 19일 아동부 성경학교 7월 28일에서 31일 중고등부 수련회 8월 또 청년부 수련회도 있고 이 모든 여름 행사 잘 준비해서 안전 사고 없이 무사히 마치도록 기도해 주세요. 예수전도단 우리 함께 기도해 예, 신청하셨습니다. 이인기 집사님이 지금 이 행사에 많은 기도를 하고 계세요. 이 행사를 위해서 알죠. 지금 계속 이 글을 올리고 계시더라고요. 네, 행사 하나하나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또 행사를 준비하는 손길 위에도 함께 하시길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이인기 집사님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지금 준비하는 방송 청취하시는 분들이 속한 교회 모든 행사들을 위해서 함께 바라고 기도하며 듣겠습니다. 예수전도단 우리 함께 기도해 들려드리면서 전 인사드려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사랑해 CBS.
1: 봄은 생명이 발화하는 시기입니다. 꽃이 아름다운 것은 말할 것도 없이 그 꽃이 제 목숨을 바쳐 그것을 피워냈기 때문이죠. 미물도 마찬가지고 새들도 마찬가지고 짐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들은 꽃을 피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과정이지 꽃이라는 결과물이 아닙니다. 그게 사람이라면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작가 박범신의 산다는 것은 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입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는 전반부는 호프만 목사가, 후반부는 쇼왈터 목사가 썼습니다. 쇼왈터 목사는 이 찬송가의 작곡가지 한 분으로 아버지에게 기초적인 음악 교육을 받았고 음악학교에 입학해 정식으로 음악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후 장로교회에서 30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목사 안수

선물을 받은 그해 알라바마주 하트셀스라는 도시에서 부흥 집회를 인도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쇼알터 목사는 이전 집회 장소였던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옛 제자들로부터 두 통의 편지를 받았는데 그것들은 모두 그들이 아내를 잃었다는 내용의 슬픈 소식이었습니다. 슈알터 목사는 이들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라는 신명기 33장 27절을 내용으로 그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를 보내고 난 슈알터 목사는 이와 같은 슬픔을 당한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란 제목으로 찬송시를 썼습니다.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라는 후렴 부분 가사는 완성됐지만 찬송가 앞부분 가사는 머리에서 떠오르지가 않았습니다. 슈알터는 이 찬송가의 곡조와 후렴 부분 가사를 호프만 목사에게 보냈고 앞부분 가사의 작사를 부탁했습니다. 며칠 후 슈알터 목사가 부흥 집회를 인도하고 있을 때 호프만 목사로부터 완성된 시가 도착했습니다. 이 찬송가는 그날 저녁 집회에서 바로 불려졌고 곧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입니다.

0: CBS
1: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0: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1, 2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응원단장 정호의 남자 주제 남자 주인혁입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은 뒤돌아볼 때 이해되지만 앞으로 살아가야 한다. 참 맞는 말이죠. 네. 지나고 나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 그 시간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고요. 그때는 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지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 그 만남이 내 삶의 방향을 바꿔 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뒤로 걸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어제가 아쉬워도 우리는 오늘을 살아야 하고 또 내일을 향해 걸어가야 하죠. 혹시 지금 이해되지 않는 시간을 지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오늘은 몰라도 언젠가 주님 앞에서 아, 그래서 그랬구나 깨닫게 되는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네, 오은의 보게 되리로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와서 우리 함께 문 연 곳에서 기뻐하고, 네, 손잡고 같이 갑시다. 식사 시간이니까 뭐 많이 안 들어올 거라 생각해요. 그래도 진짜 의리 있으면 뭐 먹다가도 뭐 인사 한번 하시지 않겠어요? 인사 어디다 하냐고요? 샵 7997 모바일 문자 만나 루인보 게시판입니다. 네, 잠깐 인사해 주세요. 선출, 후식, 식중, 천, 출석 뭐 이런 거. 8955님 그냥 듣기만 하다 방금 로그인했습니다. 이렇게 출첵하면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됐습니다. 됐어요. 잘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라니님 오늘 점심 식후부터 왜 이리 졸린가요? 이 잠을 어떻게 달아나게 해야 되는가요? 도와주세요. 그럼 잠 깨는 찬양을 좀 준비해야겠군요. 좀만 기다려 보십시오. 뜨개쟁이님은요, 저희 후이 시작 때부터 듣고 계셨었대요. 와, 근데 야, 그걸 진짜 오래 버티시고 참으셨네요. 근데 너무 대환영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달려와 주세요. 자, 양해 중 낮은 곳으로 웨이홈이죠. 달리기. 네, 준비했고요. 여러분은 어디로 달리냐고요? 주이 후이로 달려와서 출첵해 주세요.

네, 달리기 듣고 왔습니다. 아이고, 좋네요. 예.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함께 하고 있습니다. 봄 선생님, 야, 교토 여행 다녀오셨죠? 와호호, 너무 너무 잘하셨습니다. 딸 아이가 이직을 하게 됐다고. 아, 그러시군요. 그래, 시간이 좀 맞아서 함께 다녀오셨다고. 아유. 그래도 따님이랑 종종 여행 가시는 것 같아요. 이제 엄마들에겐 딸이 진짜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아, 이거 아들만 있는 분들에겐 아, 심심한 사과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거 보면 진짜 조언자예요. 딸이 크면. 그리고 친구이고 그런 것 같은. 때로는 저희 집은 딸 다섯에 막내가 제 아내고 둘 중에 그래도 맏딸이 제 딸이라 그런지 보면 어떨 때는 언니 같아, 딸이. 성격도 딸이 저를 좀 닮은 부분이 있으니까 엄마는 뭐 많이 얌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혼내는 거 보면 아유 뭐 그렇게 엄마가 더 어려워할 때도 있어요. 예. 또 물론 예, 정말 꼭 필요한 게 엄마이기도 하고 예. 또 아들들도 근데 정말 자상한 아들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하다보다는 어떻게 자랐냐. 딸이냐 아들이냐 중요보다 어떻게 자랐냐가 참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오벳의 찬양 준비했어요. 주시는 이도 거두시는 이도 그리고 피아워십이죠. 하나님의 부르심.

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어서 이무화와 여러 사역자 불렀죠. 포도나무, 박수진의 아 맞다 맞아 맞아 아 맞다 까지 듣고 왔습니다. 3.1절님 아마도 아직도 투병 중이신데 예, 10월 30일에 또 여러 가지로 해야 된다고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하네요. 갑상선에 혹이 세 개나 있다고. 사빌절님이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고 열심히 살아가십니다. 온 가족이 어머니의 기도도 있고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세요. 온현이 마미님 잘 쉬고 있다고. 고3 시현 지치지 않고 주님이 주신 힘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고3들 힘내고 고3 어머님들도 정말 힘내셔야 됩니다. 그죠? 예. 여러분도 틈틈이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께 반찰 전달해 주신 정정이님 늘 선한 일 참 고맙습니다. 자, 소리엘의 야곱의 축복 오늘이 예배 사역팀이에요. 씽씽씽.

네, 싱싱싱에 이어서 고난내영혼 편히쉴 곳과 찬송가 밴드의 찬양까지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함께하고 있고요. 이 방송을 모르는 많은 분들에게 여러분 좀 카톡 알리기도 해주시고 제 사진 밑에 노란색 누르면 카톡으로 들어가는 거 아시죠? 카톡 알리기도 해주시고 그냥 보내기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방송이 어떤 건지도 좀 알려주셨으면 참 고맙겠습니다. 안 잡아먹지. 자, 주님 무어라 말할까요? 아가퍼 워십의 찬양 1부 끝곡이네요. 2부에서 만날게요.

0: 당신이 나를 지루해 할까봐 내가 먼저 멀리 당신을 던져봅니다. 달아날 수 있도록 풀어줌으로써 나는 당신을 포기합니다. 포기의 복수, 포기의 쾌락, 그리고 포기의 보상. 당신은 늘 첫 떨림으로 달려옵니다. 던졌다 당기고, 풀렸다 되감기고, 사라졌다 되돌아오는 천 갈래 던져진 그물길. 오요, 오요, 오요요. 정끝별 시인의 요요를 읽어드렸습니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살아가는 일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 쉬는 건 생각도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식구들이 있습니다. 좋은 여행 한번 해보지 못하고 여권도 없고 때로는 여행 가방 하나 제대로 캐리어 하나 가지고 있지 못한 우리 식구들도 많을 겁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 쉴 수 있는 시간과 또 주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마음껏 누리고 볼 수 있는 여유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물질이 없다면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시고 건강이 없다면 건강도 주님 허락하셔서 주님 주를 위해 살다가 이 땅에 보내져서 열심히 살다가 쉴 수 있는 시간들을 통해 다시 새 힘을 얻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올여름엔 놀러가서 쉬러가서 사고가 없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을 다시 한번 붙잡는 좋은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온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홍의사학의 하나님의 세계로 2부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어서 달려와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사연 기다립니다. 피리분 언니 병원 운동 다녀오고 이제 남편 식사 드리고 출첵합니다. 함께하니 이제야 집에 온 듯합니다 하시면서 언제나 매일의 루틴을 그 남편을 섬기고 병원을 다녀오고 밥해드리고 그러면서도 언제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걸 느껴져요. 피리분 언니님 축복합니다. 예. 아마 우리 식구들 중에도 정말 가족들이 아파서 병이 들어서 보필하는 일이 참 오랫동안 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우리 기도했지만 그 이유를 다 알 순 없지만 왜라는 질문이 길 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다만 그 가운데 너무 힘들지 않기를 정말 기도하고 또 기도해 봅니다. 여러분도 사연들 올라와서 이렇게 같이 기도해야겠다 마음이 이렇게 훅 성령이 감동을 주시면 그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헤븐 메들리 남궁성호 강명식 라엘입니다. God is able, 조혜리 놀라운 주사랑.

네,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함께하고 있습니다. 덥고 힘들어도 들어와 주세요. 졸려도 좀 들어와서 우리 하이파이브 한번 합시다. 네. 은혜아님이원 님이 일본에 있는 아들에게 늘 빛이 되어주시고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일본에 있는 아드님도 잘 듣고 계신 거죠? 아이고, 우리 일본에서 늘 듣고 계신 뭐 유리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있을 겁니다. 외국에서 항상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 감사하고요. 7506번님, 아빠 요양병원 면회 시간 기다리면서 듣는다고 하셨는데, 아버님의 건강도 주님께 잘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사연이 긴게 있지만 한번 나누고 싶어요. 성경을 이번에 읽을 때는 인과관계, 필요 충분 조건을 보며 달락달락을 읽고 있습니다. 은혜가 되는 말씀, 위로가 되는 말씀, 그런 말씀에 꽂히고 공감이 되는 것보다 무엇을 해야, 아니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은혜를 주시는지에 하나님보다 집중하도록 하십니다. 과연 초신자가 아닌 이제 성숙한 신자로 나아가기 위해서 제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만, 그것이 무엇을 얻기 위해 바라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주인 되시도록 할때 비로소 얻게 된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도 겉 아닐지 합니다. 아우, 멋진 묵상 감사해요. 무엇이 선행되어야 하는지, 선행이 왜 되어야 하는지, 그것을 묵상하며 읽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 좋습니다 하시면서, 묵상하는 모든 우리 식구들에게 또큰 공부가 되고 가르침이 됐네요. 4180님 그 묵상 응원합니다. 네. 자, 제임스 예배자이기도 오동일 온 땅의 주인 지미선이에요. 할렐루야.

0: 이거 같대?
1: 하늘 높이 솟는 불 우리의 가슴 고동치게 하네. 이제 모두 다 일어나 영원히 함께 살아가야 할 길 나서자.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우리 사는 세상 더욱 살기 좋도록 한 마음 되자. 어디서나 언제나 우리의 가슴 불타게 하자. 쭉 나갑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동사가 나뉘었다고 하고 요즘은 정말 강남과 강북이 나뉘었나 할 정도로. 근데 그 이유가 뭘까 하면 그냥 경제적인 이유, 자기 이익, 그냥 감정, 자기 권력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당하는 그 모든 것 중에 저희는 많은 악한 자들이 자기의 권력과 유익과 부를 유지하기 위해 정치적이거나 또 그 경제적 이익의 논리로 국민을 갈라놓는 것에 너무나 많이 우리가 에너지를 뺏기고 속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가 그렇게 뭐가 중한디라는 말이처럼 정말 우리가 한민족 조금만 지나 보면 다 가족이 있고 형제인데 우리가 너무 많이 헛된 것에 거짓말에 그들의 속임수와 전략에 에너지를 뺏기고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이런 분별력을 우리가 먼저 갖고 있을 때 이 나라가 손에 손잡고 하나 되게 되는 일이 시작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삶은 더욱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88 올림픽 때 불렀던 손에 손잡고라는 노래가 다시 한번 온 국민이 손에 손잡고 마음이 마음이 하나가 되고 영이 영이 하나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길 바라면서 오늘 이곡 어때 준비했습니다. 코리아나입니다. 손에 손잡고.

네, 이 곡 어때 코리아나의 손에 손잡고에 이어서 어노인팅의 손으로 또 갔습니다. 손잡고 함께 가세, 좋은 씨앗의 예수의 피밖에까지 듣고 왔습니다. 7월이 시작됐고 참 덥고 덥지만 이때 더 덥고 에어컨 없이 살아가고 선풍기 하나 있는데 온 벽이 뭐 방열이나 방안이 안 되는 곳에 사는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덥다고 느낄 때 한 번쯤 주위를 돌아보고 더 덥고 힘들어하는 자들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것을 나누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은 전 집에 가서 구딜 스토어라는 곳에 제가 안 입고 안 신는 좋은 그래도 상태가 좋은 신발들을 정리해서 기증을 할까 합니다. 아무튼 우리 힘냅시다. 사랑합시다. 제이어스의 러브레터 보내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0: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그렇게 많은 중에서 별 하나가 나를 내려다본다.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그 별 하나를 쳐다본다. 밤이 깊을수록 별은 밝음 속에 사라지고 나는 어둠 속에 사라진다. 이렇게 정다운 너 하나 나 하나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김광섭 시인의 시 저녁에를 읽어드렸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완전한 길 열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이 시간 예배할 때 주님 앞에 기뻐 뛰면서 찬양할 건데요, 여러분 함께 하시겠습니까?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함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어제부터 늦은 장마가 시작됐죠. 오늘도 전국에 기습적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많을 거라고 기상청이 예보하고 있네요. 제가 있는 서울 목동의 창밖은 회색빛입니다. 환경운동을 하시는 양재성 목사님은 7월을 이렇게 노래하셨어요. 장맛비 그친 푸른 하늘을, 푸른 생명을 키워내는 대지를, 청명한 새소리를 나는 사랑한다. 시인은 비가 오는 가운데 비가 그친 뒤에 하늘을 먼저 봤고요. 그리고 이어서 단아한 나리꽃, 무성한 들풀들, 주렁주렁 익어가는 청포도를 사랑한다고 노래합니다. 모두 장맛비가 키워내는 것들이고요. 비가 없으면 자랄 수 없는 것들이죠. 오늘 어디선가 내리는 비도 무언가를 키워내고 있겠죠. 비와 함께 시작한 7월, 빗소리를 생각하며 찬양 함께 하시죠. 오늘 첫 곡입니다. 아이자야 61의 찬양으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성령님 오셔서 들으시고요. 요셉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천지창조 중에 나오는 곡이죠. 찬송가 78장 저 높고 푸른 하늘과 아이노스 합창단의 찬양으로 이어서 듣습니다.

0: 방금 들으신 곡은 주가 일하시네 태선이의 바이올린과 김예슬의 피아노 연주였고요. 앞서 들으신 곡은 빈들의 마른풀 같이 성령님 오셔서 아예자야 61의 찬양에 이어 찬송가 78장 저 높고 푸른 하늘과 아이노스 합창단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은혜로운 찬송, 찬양대가 즐겨 부르는 합창,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함께 부르는 성가와 CCM, 찬양 연주곡 등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듣고 싶은 신청곡은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분은 CBS 레인보우 어플 채팅방이나 CBS 만나앱에서 사연 남겨주세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닭갈비 본고장의 맛, 국산 닭다리살과 차별화된 양념 소스로 만든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과 간장 닭갈비 세트, 원조의 품격 팡파미유에서 드리는 강릉 육종마늘빵, 국산 곡물만 사용하는 대한민국 대표 선식 기름 전문점 오곡형제에서 미숫가루,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드리는 강릉 커피빵과 커피잼,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복된 시간 보내세요.
0: 목요일 출첵들 남겨주시고 계십니다. 김선주님, 황동현님, 고윤희님, 마라나타님, 멋쟁이님, 시기님, 준호님, 블루딱따구리님, 항상 겸손하자님, 파리가제트님, 이윤주님, 장기영님, 여주왕자님, 제키리님, 신혜숙님, 추억님, 아로아님, 예쁜아이님 오셨고요. 코스모스님이 평안합니다. 여기는 의왕시입니다. 비는 아직 안 오고 있네요. 때에 따라 비를 내려주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구님은 내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샬롬 하셨어요. 보혜사님이 비라도 한 바탕 내렸으면 좋겠는 날씨입니다. 보혜사님이 그리고 보라미님이 오늘 날씨가 이상하네요. 뭔가 못마땅한 하늘빛입니다. 주하랑님은 출첵 꾹 누르고 들을게요. 찬양으로 기분 업업 하고 있습니다. 아, 어여쁜 자연님이 안방 화장실 타일 몇 개가 그 틈에 물이 들어가서 몇 시간 공사하고 가셨어요. 쓰레기 정리하고 찬양 들으며 쉬고자 합니다. 고생 많으셨네요. 6817번님은 바람은 부는데 일을 하니 더워요. 오늘도 주찬송 들으며 힘낼게요. 아스농부님은 100여 대 되는 고추밭이 엉망이네요. 키가 커서 쓰러져 있어서 줄 매며 주찬과 함께합니다. 아이쿠, 오늘도 네, 고추밭

일하시면서 듣고 계시네요. 폴라리스님이 진디님 너무 행복한 급 번개 모임 후 집에 도착했어요. 필사전 보고 또 보고요. 아 오늘 CBS 본사 왔다 가셨나요? 성경 필사전 보고 가신 것 같은데 코앞까지 왔다 가셨군요. 김진아님이 늦은 점심 겸 이른 저녁 추어탕에 밥 말아 먹습니다. 퇴원한 딸 입맛 없다니 전라도식 추어탕을 광주에서 엄마가 10팩이나 주문해 주셨어요. 와 어머니가 최고네요 진짜. 네 추어탕 드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로맨틱과 질투님은 비가 밤중에 내릴 듯한 오후 오랜만에 흔적 남겨요. 마음과 기분이 울적해서 심란해서 듣고만 있었다고. 어쩐지 로맨틱과 질투님 오랜만에 글 남겨주신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마음이 쓰이는데 기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길요. 이번에는 교회 찬양대의 주일 예배 찬양 가운데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 세 곡 준비했습니다. 먼저 충현교회 아멘 찬양대의 6월 21일 예배 찬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광림교회 갈릴리 찬양대 6월 14일 예배 찬양 찬송가 48장 만유의 주제를 이어서 듣습니다. 그리고 스톡홀름 루터교회 찬양대의 연주로 블로텐닥 날마다 숨쉬는 순간까지 함께 들으시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충현교회 아멘 찬양대였고요. 만유의 주제, 광림교회 갈릴리 찬양대에 이어 블로텐닥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스톡홀름 루터교회 찬양대의 연주였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초의 찬송가인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을 함께 나누는 오늘의 시편. 오늘은 하나님은 온 세상을 돌보시며 모든 생명을 먹이시고 자라게 하신다는 메시지를 담은 시편 104편 10절에서 18절을 성우 손정학 권사

주님은 골짜기마다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어 산과 산 사이로 흐르게 하시니 들짐승이 모두 마시고 목마른 들나귀들이 갈증을 풉니다. 하늘의 새들도 샘 곁에 깃들며 우거진 나뭇잎 사이에서 지적입니다. 노강 높은 곳에서 산에 물을 대주시니 이 땅은 주님께서 내신 열매로 만족합니다. 주님은 들짐승들이 뜯을 풀을 자라게 하시고 사람들이 밭가리로 채소를 얻게 하시고 땅에서 먹거리를 얻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를 주시고 얼굴에 윤기가 나게 하는 기름을 주시고 사람의 힘을 북돋아주는 먹거리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심으신 나무들과 레바논의 백향목들이 물을 양껏 마시니 새들이 거기에 깃들고 황새도 그 꼭대기에 집을 짓습니다. 높은 산은 산양이 사는 곳이며 바위 틈은 오소리의 피난처입니다.

찬송 시편 104편 낭독 후에 전해드린 곡 찬송가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소조 앤 뮤직의 피아노 연주 음원이었고요. 이어서 This is my father's world 참 아름다워라 에이미 그랜트의 목소리에 이어 부르신 곳에서 조수아의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로빈 훈님, 최여사님, 금강초록님, 안젤라님, 화이트모카님, 감셋3cm님, 하종님, 영주땡님, 늦은 출첵들 남겨주셨고요. 보물세가지님이 찬양 반주가 좋아요 하셨는데 반갑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일상이 말씀님도 주찬 식구들 반가워요. 주찬송은 마음에 참 평안을 주는 것 같아요. 교회에 가서 성전에 있는 느낌이 든답니다. 성가곡을 많이 들려드려서 그런가요? 감사드립니다. 보라지비꽃님은 아들 지유리와 함께 집에 들어와 시원한 얼음물 마시며 듣고 있어요. 수연님은 처음 인사해 주셨어요. 날마다 귀한 찬양 또 전진님 목소리 배경음악으로 듣네요.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환영하고요. 앞으로 오후 4시부터 1시간

매일매일 하는데 자주자주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님이 여기 경북 안동은요 종일 엄청 쨍하고 더워요. 오늘 어려운 이웃 50가정 반찬 만들기 봉사하고 들어왔어요. 발바닥이 아프지만 기분 좋은 시간 열청한다고 보내주셨네요. 아, 이렇게 더운 날. 와, 50가정 반찬 만들기 봉사하고 오셨다니 진짜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제키리님이 오늘 저희 어머니 86세 생신입니다. 큰형님 내외분께서 어머니 생신이라고 식사 대접 염소탕으로 해주셨어요. 누나 그리고 여동생 저 주인공이신 어머니까지요. 용인에서 목회하는 동생 목사 부부는 안 왔어요. 연락도 없어서 좀 아쉽네요. 아, 일단 어머니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또 오늘 타이밍에 딱 맞춰서 닭갈비 선물이 도착했다고. 아, 정말 정말 잘 됐네요. 오늘 저녁 닭갈비 어머니랑 함께 드시겠다고 했는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동생분께 연락 좀 해. 이렇게 먼저 얘기해도 좋을 것 같아요. 기다리다가 또 연락 안 오면 섭섭하잖아요. 서운하기 전에 먼저 귀띔을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찬양 남겨주셨어요. 축복과 은혜의 나날들님이 감사 들려주세요 하셨는데 지선의 곡으로 지금 들려드려요.

오늘 끝곡 신혜숙님이 보내주신 주품의 루카스의 연주곡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장마철의 하늘은 오래도록 흐립니다. 언제 길지 모르는 날들이 이어지는데요. 양재성 목사님의 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랑한 만큼 영혼의 키가 자라고 사랑한 만큼 세상은 밝아진다. 하늘이 비록 흐려도 사랑한 만큼 세상은 밝아진다고 시인은 말했습니다. 날씨가 아니라 사랑이 세상을 밝히는 거라는 얘기죠. 사랑한 만큼 영혼의 키가 자라고 세상이 조금 더 밝아지리라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며 세상을 밝히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장마로 시작한 7월, 비가 자주 내려도 뜨겁게 사랑하는 한 달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전진이었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0: K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2: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CBS 스페셜입니다. CBS 스페셜은 CBS TV가 제작한 올포원, 성서학당, 새롭게 하소서, 잘 믿고 잘 사는 법 등 신앙 프로그램을 오디오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을 쉽게 이해하도록 풀어주는 눈높이 강의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인들의 간증,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 큐티, 우리의 삶과 밀접한 수많은 신앙적 질문 등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자양분인 말씀을 다양한 시선을 통해 새롭게 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나봅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립니다.

0: 제가 한번 상기시켜 드려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1: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2: 네. 와, 이렇게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려주신다면 요즘 같은 때에는 정말 더 꽉 붙잡고 싶은데요, 목사님.
3: 네. 아, 근데요, 이게 그 아브라함한테만 해당된 얘기지 저희와하신 약속은 아니잖아요.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자손을 대대손손 주신다고 하는데 아, 이게 그 복인지.
2: 그건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3: 네.
2: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말씀은 맞는 건가요, 목사님?
4: 왜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해요?
2: 아, 어려워요, 요새.
4: 처음 믿음을 견지해가지고 끝까지 가셨고 옆에서 뭐라고 그러니까 그냥 따라가요.
2: 아, 언니 때문에 진짜.
4: 아브라함이 누구냐, 그리고 나는 누구냐 하는 그 정체성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1: 아멘.
4: 나머지 더 길게는 나중에 설교할 때.
5: 네. 그래, 뭐 그런 약속이라기보다 이렇게 좀 살아라 라는 명령 같아요.
0: 알고 오면 대놓고 주시는 축복이다. 아, 라디오 들으면 가끔 문제 내잖아요.
2: 네.
0: 예를 들면 전염병이 뭐냐. 1번 팬데믹, 2번 팬카페. 아, 그러면 이제 답은 맞추라고 주는 거잖아요. 알고 오면 하나님의 언약은 대놓고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다. 그렇게 한번 정리하고 싶습니다.
1: 네.
6: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큰 민족 언약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될지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거 맞는지 전창희 목사님 설교부터 차례로 듣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어쩌면 자금의 코로나19 사태는 세상의 사태이고 혈과 육의 사태입니다. 우리는 참 거기에 관심이 많이 가 있죠. 관심 많이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관심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의 본질적인 싸움이 무엇인가 이런 거 있기 참 쉽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정말 주사를 무서워합니다. 지금도 주사반을 보면 아주 식은땀이 납니다. 아, 참고로 제가 공수부대 나왔습니다. 하늘에서 뛰어내리는 것보다 주사가 더 무섭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학년 때 참 신기한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에 이비인후과 장로님이 계셨어요. 감기 걸려서 그 장로님께 갔는데 약만 주시지 야속하게도 간호사 누님에게 주사 맞으라고 처방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주사 맞을 때 이 간호사 누님이 엉덩이만 때리고 주사를 안 놓았습니다. 나중에 와서 왜 바지 안 입고 있냐 그러셔서 주사 아직 안 나서 기다리고 있다 그랬더니 주사를 벌써 놨답니다. 엉덩이 때리면서 신경을 분산시키고 주사를 놨던 것이죠. 아주 깜짝 같았습니다. 요즘 제 주변의 사람들 최고 관심이 코로나입니다. 누구는 이 현 상황이 말세의 상황이다 그렇게 이야기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질병과 지진과 이 기근과 환란이 항상 말세의 표적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이죠. 코로나19 사태가 말세의 표적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많은 관심이 거기에 쏠려 있다는 것입니다. 관심 갖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엉덩이 쳐서 신경 분산시키는 것처럼 주사 놓는 거 잊어버리게 하는 것처럼 코로나19로 한 대 맞아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때문에 더 중요한 영적인 문제에 관심 갖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닌가 질문을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에 정신 빼앗기는 동안에 우리가 빼앗긴 것은 단순히 건강, 경제 문제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죠. 이제 회복해야 하는데 그 회복의 중심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헤쳐가야 할 문제가 있음에도 신앙의 무력감에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무력감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해결될까, 가능할까, 이루어질까, 이런 것들, 이런 의심이 우리 안에 있죠. 하나님은 75세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길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다못해 온모양이 변해도 그 변화가 굉장히 어색한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는 사람 없는 곳으로 일방적으로 새로운 곳으로 이사가라고 약속 주시면서 언약 주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신 것이 약속뿐이었죠. 약속 붙잡고 가다 보니 만나는 곳이

0: 어디였습니까? 광야였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때에, 믿음 따라갈 때에,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했을 때에도 그때 내 자신이 어디 있는가 발견했을 때 광야에 있다면, 하나님 왜 제 자리를 깨뜨리시고 믿음의 여정을 갖게 하시고 이 자리에 오게 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가나안 땅에만 있었던 거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에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6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모세를 원망하며 불평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왜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로 인도해냈습니까? 이렇게 원망합니다. 왜 삶을 흐트러뜨리고 광야 같은 깨진 인생의 자리에 우리를 데려왔냐? 이렇게 원망하는 것이죠. 솔직히 하나님의 약속에 의존해 믿음의 길을 가도 오히려 기근과 광야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일방적인 언약에 대한 의심 생기고 그리고 잊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 불공평하죠. 약속이라는 것이 일방적일 때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아이들과 약속 참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그 약속 나 좋으라고 한 약속 하나도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선물 주고 싶어서 정말 사랑해서 힘들어도 그거 해내면 때가 되면 내가 선물 주려는 지들 좋으라는 약속이었고 뭐를 더 해주고 싶어서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일방적이고 불공평한 약속 같지만 주시려고 작정한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차원이 좀 다릅니다. 똑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같아도 다릅니다. 신명기 1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여러분 궁금하시면 가서 신명기 말씀 더 한번 읽어보십시오. 약속 믿고 가면 그 땅 분명하게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시려고 작정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믿고 가면 무조건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코로나19 광야 지나왔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것들 문제 있었죠. 그러나 우리 약속 붙잡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약속의 땅 하늘에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 여러분이 만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대를 지납니다. 참 광야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믿고 주시려고 작정한 축복 믿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약속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땅이에요. 땅. 동서남북 다 줄게. 또 하나가 사람입니다. 땅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살아야 될 사람이 필요하니까. 또 사람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살아야 될 땅이 필요하니까. 땅과 그리고 사람인데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삭, 야곱 그리고 이것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되뇌이게 됩니다. 모세의 말씀에도 나오고 이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끊임없이 성취되어지기도 했습니다. 땅을 차지하게 하시거나 또 번성하게 하시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은 사실은 저는 너 이렇게 하게 해줄게 라는 그런 복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분명히 축복이죠. 주시고자 하는. 그러나 이 복을 받으려면 뭔가를 해야 되는 때로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땅 좀 넓혀라.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땅 넓히자 그러면 부동산 투기만은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땅은 넓히고 싶어 하면서 또 아이는 안 낳고 싶어 하는 아주 참 이율배반적인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 땅을 사고 돈 안 쓰기 위해서 아이를 안 낳는 비극적인 현상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우리들이 가슴속에 새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이 넓어져야 되고 기독교인들이 영향력 미칠 세계가 넓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 문화가

0: 기독교의 가치관이 어디까지 확산될 것인가. 우선은 뭐 내 삶의 영역부터 성경적 가치관으로 채워가면서 최소한 내 영향이 미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동서남북처럼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가치관이 펼쳐지는 무대가 되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최고의 복을 나눠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 복이 뭐예요? 예수 믿게 만드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땅이 넓어지면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지금 전 세계 인구의 33.3%, 그러니까 정확하게 3분의 1이 기독교인인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복음이 확산되면서 그런 놀라운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로 인하여 그런 은총이 세상에 퍼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넓히라는 것이고 더 많이 나으라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오면 세례요한이 바로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느냐,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무시하느냐, 하나님은 돌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무지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도 예수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고 계시는 거, 가능성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제주도에 선교사로 가셨던 이기풍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사실 예수 믿기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깡패 같은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그리고 그 당시는 제주도에 가는 것 자체가 힘들었잖아요. 죽을 힘을 다해서 제주도에 가서 선교의 역사를 펼쳤고, 아직도 제주도는 거의 선교지처럼 더 많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곳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확산시키기 위한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셨던 토마스 선교사님, 1866년에 순교하셨고, 1885년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부활절 아침에 이 땅에 들어와서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잖아요. 그래서 조선 땅에 하나님 나라가 드디어 펼쳐지기 시작했고, 이걸 위해서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면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펼쳐졌는데, 이제 우리가 그런 사명들을 이어가야 되지요. 우리 주변 교회 교인들 늘리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 많이 만들어가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 아브라함의 약속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CBS에서 출산 돌봄 운동을 요즘 열심히 펼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데 정말 출산, 영적 출산, 이게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우선 뭐 아이 낳아서 예수 믿게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영적 출산에 있어서 지금 우리는 굉장한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영적 불임도 많고 난임도 있고, 그래서 하나를 낳는 게 너무 힘든 것이고, 나는 못해 그러고 안 낳는 사람도 생겨나는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이 번성의 복, 그리고 채워가야 될 우리의 땅,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물려준 최고의 사명이자 복이다. 우리도 우리에게 가져다 준 그 복을 가져다 준 사람들처럼, 그래서 우리도 계속 땅 넓히고 사람 많이 만들어가는 역할을 선교적으로 감당하고 있다는 것은 그러기에 복입니다. 우리 주변 돌아보시면서 과연 하나님의 나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채워가고 있는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이요 사명 잘 감당하며 내가 최고의 복 예수님 나눠주며 하나님의 나라 확산되어지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역사를 펼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창세기 12장 1절 이하의 말씀 아까도 읽었습니다만 간단히 조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눈에 확 띄는 건 복밖에 없어요. 이름도 창대하게 하고 뭐 자녀도 많아지고.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은 두 군데에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복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은 화자의 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복동의로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문장은 미래형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죠. 그래서 개역성경에는 본래 이렇게 너는 복이 될지라 개역 개정판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마 옛날 성경 읽었던 사람들은 다 기억이 날 거예요. 복의 근원이 돼요. 복 자체가 되는 게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고 현대어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을 전해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너를 쓰겠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이기적인 복을 얘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내가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명까지도 포함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사실 축복에 대한 약속이자 동시에 이것은 복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할 사명에 대한 선언이고 명령이신 거죠. 계명인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까 우리가 서두에서 질문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인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이 누구냐 그리고 우리는 누구냐 할 때 그 정체성을 판단할 때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 개인을 부르신 것이 아니고 사실 믿음의 조상, 믿음의 어른으로서 그를 불러냈기 때문에 그 한 개인만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의 후손들을 얘기하는 거고 후손 유대인들을 뻗어 가다가 보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육체 혈통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의 영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이것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축복에 대한 뭐 복 주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이 약속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 일할 사명을 준 거니까 그렇게 살아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존재의 이유 그리고 살아야 할 목적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좀 더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복이란 뭘까요? 행복이란 뭘까요?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뭐 영향력 미치고 사실은 예 그럴 수도 있지만 과연 돈만 많으면 행복할까? 높이 올라가면 행복할까? 행복에 대한 좀 시각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크리스천이란 하나님의 복 받아가지고 난 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앞에서 그 말씀 그대로 얘기했던 것처럼 복의 통로로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눠주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행복한 것보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게 바로 크리스천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겁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외삼촌 댁에서 일을 했는데 대가는 못 받았잖아요. 거의 12년 이상. 그런데 나중에 불평을 하니까 외삼촌 라반이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30장 27절에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라반 외삼촌이 깨달은 게 뭐냐 하면 내가 지금 복받고 사는 게 나같이 사기꾼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일은 없어. 근데 조카 야곱이 온 이후부터 이게 잘 되는 거 보니까 이거 우리 집 복덩어리구나. 너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우리 집안을 복 주셨구나 하는 말이 바로 너는 우리 집안의 복덩어리야. 야곱이 그런 삶이었던 거죠.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족을 당할 뻔했죠. 우상 숭배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그냥 없애버리시겠다고 약속했는데 모세는 자기 영혼을 걸고 멸하시거든 제 이름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주세요. 살아났어. 어떻게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의 근원이 아니고요 생명의 통로였고 생명의 근원인 거죠.

0: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갑니다. 다 죽을 뻔했어요. 근데 그 전날 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자를 통해서 걱정하지 마라. 너는 반드시 가이사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너 살아야 돼. 대신에 너와 함께 내가 있었던 사람들도 다 함께 살려주겠다. 사도 바울이 그 배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나머지 276명은 그냥 거성으로 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은 그 배에 생명의 근원이고 복의 근원이고 축복이었던 거죠. 우리는 지금 행복을 위해서 뭘 뛰고 달리는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야곱처럼 또 모세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복의 근원으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복덩어리로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인생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복주신 대로 우리 또한 그렇게 남을 복되게 살아가도록 도우면서 행복해지는 행복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아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1: 주시려고 작정한 약속인데, 그리고 이미 우리가 복덩이인데 그걸 모르고 있었나 봐요. 코로나에 한방 맞고 이건가 저건가 휘둘린다면은 분명히 우리가 일상에 매몰돼 있는 게 맞구나. 설교 듣고 보니까 진짜 그러네요.
2: 맞아요. 네. 하나님의 자녀는 복의 근원이라는 믿음과 자부심이 있었었었었었었는데
1: 어디로?
3: 네. 맞아요. 저 코로나는 뭔가 좀 다른 복으로 좀 해결해야 된다고 좀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주 잘못된 생각이었네요.
4: 아주 잘못됐었네요. 네.
2: 네. 아브라함도 조건 없이 선택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도 안 되는 주신 그 은혜를 나도 누리고자 요 언약은 무조건 그냥 붙잡아야 될 것 같은데 네. 아, 무조건 무조건이야. 잡아 잡고 있어야겠습니다. 지금.
1: 네. 네. 사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래서 성경을 언약 전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말이죠.
5: 네, 그래서 목사님들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언약으로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하는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또 그 흐름 속에서 큰 민족 언약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또 약속인지 짚어주시면 좋겠고요. 또 혹시라도 내 뜻과 또 하나님의 언약이 헛갈릴 때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6: 저부터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말씀의 깊이가 가벼운 사람부터 해서 내려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보았을 때 이게 과연 축복인가, 큰 민족을 이루는 게 나 무슨 상관이 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 아들, 딸을 사랑할 수 있어요. 아직 있지는 않지만 손자, 손녀까지는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증손자부터는 하나도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뭐 5대, 6대, 10대 그들을 번성케 한다는 것이 나한테 진짜 축복처럼 느껴지는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저 올포원을 통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졌고요.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언약이 뭐냐? 미래의 씨앗을 심는 일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꿈의 입장에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 것은 소유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라고 주신다. 오늘 목사님들 말씀에서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꿈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시는 것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나의 뜻과 하나님의 언약을 구분할 수 있을까?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꿈이, 이 언약이, 이 미래의 씨앗이 내가 소유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사용하려는 것인지.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우리 꿈 얘기 많이 했어요. 나는 대통령 되겠다. 나는 육군대장 되겠다. 이런 걸 많이 했어요. 이런 꿈들은 소유하려는 꿈인 것 같아요. 이런 꿈들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셉의 같은 경우도 보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국무총리가 되는 꿈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국무총리가 돼서 사용하는 꿈을 주신 것이죠. 국무총리가 되는 것은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사용하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우리가 방점을 두는 것이 큰 민족이라고 했을 때 크다라는 데 방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용하시

0: 한다 라는 데서 방점을 두는 게 옳지 않겠는가 이렇게 가볍게 말씀을 드렸고 깊은 말씀이 이제 나올 줄 믿습니다.
1: 아브라함의 계획은 사실 그가 살고 있던 곳을 떠나고 싶지는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는 뜻을 알았을 때 뜻대로 행동함으로 거기에 그냥 주저앉아 있을 때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인생의 가치를 결국 창출해냈지요.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 그랬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 지금 뭐 큰 민족 아니잖아요. 그저 900만 좀 안 되는 인구에다가 땅덩어리도 우리나라의 우리 남한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좁은 땅이니까 사실 그런 땅이나 사람의 숫자는 아니었던 거죠. 정말 큰 민족이란 큰일 한다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영역을 뛰어넘는 온 세상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영적 이스라엘 이 부분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더 넓혀야 될 사명이다. 네. 아까 제가 설교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2: 네.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고도원의 꿈너머 꿈이라는 책 있잖아요. 어제도 제가 뭐 젊은 의사가 이제 개업해서 병원에 가서 개업 예배 드리면서 바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돈 벌고 싶지? 빌딩 짓고 싶지? 그건 꿈이야.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복 주셨을 때 너 뭐하고 살래? 이 약속, 언약. 사실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된 건 아니었죠. 아담과 하와가 딱 타락하는 그 다음 순간부터 하나님은 벌써 에덴 동산에 사람들에게 인류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다시 주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아담이 벌거벗었을 때 양을 잡아가지고 가죽 옷 입혔던 것 자체가 그 속에 십자가의 구속에 언약이 상징적으로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언약의 구원의 역사를 성취해가면서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제사장 나라로 써서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은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요한계시록 저 큰 비전은 바로 그 언약의 성취에 대한 놀라운 비전이니까 우리가 너무 이렇게 좁은 골목을 갖고 나 하나 복받고 잘 살고 이거 말고 하나님의 크신 엄청난 비전과 꿈을 함께 우리 아버지가 바라보는 그 꿈 우리 아들들 딸들도 함께 바라보면서 비록 내 죽을 때까지는 어느 정도 성취될지는 모르지만 가다가 가는 거죠 뭐 천국으로 이게 바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구원의 놀라운 약속이 아닐까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지금 성취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3: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큰 언약을 담을 수 있도록 우리의 비전과 좀 이런 그릇도 좀 넓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을 통해서 흐른다는 거 꼭 기억을 하고 현재에도 유용한 아브라함의 언약 꽉 붙들어야 되겠죠. 우리가 좀 붙잡아야 될 게 뭐가 더 있을지 요목조목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4: 네, 요목조목 살펴볼 때 요럴 네. 때 필요한 건 뭐다?
5: 아브라함의 큰 민족 언약이 지금 내 걸로 다가오지 않을 때 드리는 질문 타임.
4: 네, 첫 번째 질문은 김관성 목사님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세부터 좀 먼저 짚어보고 싶습니다. 그때 당시 자식이 없던 75세의 아브라함 사라 부부에게 자손을 주셔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언약을 주셨을 때 꽉 한 번에 감사합니다 아멘 막 이렇게 받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5: 맞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한테 약속해 주신다고 해도 못 믿을 것 같고 설마요 혹시 이루어져도 그 자손들이 전부 하나님의 일꾼들이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너무 부담스러워요 할 것 같은데요. 목사님 그러지 않을까요?
1: 일부러 그 말하는 건 아니고 아마 너무 신났을 것 같아요. 75세인데 네. 그동안 자식이 없어서 걱정을 했을 텐데 주신다고 하니까 야 이젠 때가 왔나 보다. 그리고 기쁘게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그때 아브라함이라면 네. 그런데

0: 아, 이거 뭐 10년을 지나도 안 주시잖아요.
1: 아, 맞아.
0: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75세에 받은 약속을 10년 기다려도 안 되니까 네. 86세에 엉뚱한 방법으로 아들을 낳고 그것이 아브라함 집에 비극이 되어지는 그런 시련을 겪죠. 결국은 아 이제는 끝났다 안 됐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시면 사라가 여성성을 잃어버렸을 때 네. 그래서 자식을 낳을 수 없을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네. 하나를 그것도 아,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 모두는 그런 희망을 갖는다고 생각해요. 아 나 지금 할 수 있어 막 이런 때보다는 아, 이제 끝났어 난 못해라는 그때에 맞아. 하나님이 얼마나 그 놀라운 역사를 펼치는가. 결국에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속에 딱 씹어 넣어준 생명력을 가진 씨가 놀랍게 역사한다. 아멘. 제가 37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네. 저는 뭐 일찍이 초등학교 다닐 때 목사가 돼야지 그랬는데 아, 사실 그렇게 네. 일찍 비전을 가진 거에 비하면 굉장히 늦었잖아요.
1: 네, 맞아요. 네.
0: 그런데 그래도 그 길 가겠다고 계속 왔는데 37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참 1년 동안 부목사하고 그 재밌게도 남들보다 더 빨리 또 39에 담임 목사가 되게 하시고 아. 지금까지 왔어요. 그런 거 보니까 아 너무 늦어지네. 아 난 안 되나 봐 이런 생각을 할 때 드디어 내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처음엔 기쁨으로 받았지만 좌절의 과정도 있었고 좌절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꿈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아브라함에게서. 그리고 모든 역사 속에 늘 그렇더라. 그 생각이 듭니다.
2: 아멘.
1: 아멘.
2: 네. 계속해서 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하실 때 좀 뭔가 다른 점이 있더라고요. 흔히 우리가 알기로 구약시대의 언약은 언약 의식을 치르면서 고기를 쪼개놓고 그 사이로 쌍방이 딱 같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계약을 맺는데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만 그냥 지나가셨다고 하셨거든요. 그것도 아브라함 잠든 사이에.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 궁금합니다. 서정호 목사님.
3: 네. 그 성경의 언약 나올 때 뭐 그때 당시에 중근동 지역의 모든 언약이 그랬습니다만 사실은 두 가지 종류였던 거죠. 언약 그러면 쌍방 언약입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하겠다. 근데 네가 만일 안 하면 나는 안 한다. 그리고 특별히 아브라함의 그 사건 속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맹세인 거죠. 고기를 쫙 쪼개가지고 그걸로 지나가면 이 언약을 깰 경우에는 넌 죽는다 하는 거죠. 죽음으로 가는 건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당신하고 아브라함에게는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런 조건적 언약과 무조건적 언약 일방적 언약과 쌍방향의 계약 이게 두 가지 종류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 다윗 언약부터 시작해서 쭉 가다가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계명에는 쌍방향 조건적 언약처럼 표현하실 때가 엄청 많아요. 근데 결국 나가 보면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엉망으로 개판으로 산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심판 안 하시잖아요. 그냥 끝까지 호세여서도 그렇고 뭐 다 그렇잖아요. 결국 아마 그거의 전형적인 표현으로 아브라함과의 언약 속에서 이 상징적인 의미로 보여주신 것도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전적인 은혜 그게 아닐까 하고 해석을 그냥 해봤어요.
1: 저는 지금 잠시 아브라함이 되어봤습니다. 아브라함이 되어봤더니 그 당시 나그네에다가 자식도 없었죠. 그리고 가라고 하시는 대로 가봤더니 그곳에 내 아내는 또 그건 아니다 또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뭐 갈수록 불안하고 어둡고 아닌 것 같고 이런 그 불안한 느낌이 지금의 코로나 시대가 좀 비슷한 느낌이다라는 그런 마음이 좀 들거든요.
4: 맞습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국에도 그 복의 근원이 될 거라는 바로 그 언약 그 언약이 내 것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전창희 목사님 좀 알려주십시오.
5: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언약이 우리에게 어떤 멍에를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의 꿈을 심어주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0: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는데 그 사람들이 모두 다 꿈을 이루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1: 그렇죠.
0: 왜냐하면 대가를 치르는 사람들만이 꿈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런 대가가 우리에게 때로는 어두운 시련을 지나는 것 같은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어요. 그때 가장 힘든 것이 기다림인 것 같아요. 언제? 네. 특히 아브라함 때처럼 언제? 중요한 것은 꿈을 이루는 사람들은 그 대가를 치르는데 그 기다림의 시간을 결코 낭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기다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기다리니까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무기가 기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나의 것을 할 수 있습니까? 기도가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 되게 해주십시오, 소유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를 들면 경제 회복되고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거 사용하겠습니다. 나를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꿈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런 자녀들에게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꿈을 이루고 언약을 이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구체적으로 한 가지 기도부터 바꿉시다. 기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아멘. 내 힘으로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수 있도록 사용해달라는 기도 좀 정말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믿음과 행함으로 의인으로 살았던 이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가 참 부러워지는데요.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어지면서 이렇게 큰 민족 언약 아브라함 후손들한테도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시구나 싶습니다.
2: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건 매사에 복덩어리로 영향을 주변에 끼치며 산다는 걸 텐데요. 그런 복덩어리들, 예, 우리 주변에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또 목사님들은 어떤 복덩어리들이십니까? 예, 이렇게 해주세요.
3: 고민. 네.
4: 제가 먼저 할까요?
1: 네, 역시. 네.
4: 예. 순서. 여기가 저쪽만 하니까 코로나 시작되기 전에 카페를 열었어요. 우리 청년 하나가 대학로에다가 코로나 연지 일주일 만에 문 닫을 상황에 와버린 거죠. 뭐 젊은 애들이 그 뭐 카페 하는데 돈이 그렇게 뭐 많아서 연 거 아니잖아요.
1: 맞아요.
4: 은행에서 빌려가지고 뭐 했는데 망하니까 많이 힘들죠.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도 뭐 그렇게 창업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저기 헬스장 해가지고 코칭해서 몸 풀어주는 아이들. 뭐 보면 너무 아프죠. 근데 이런 질문을 해봐요. 우리는 내가 복덩어리로 살아라 그럴 때 우리는 복을 받은 후에 복덩어리로 살아야 되는 거냐? 아직 복을 받지도 못했어. 나도 지금 죽을 판이야. 근데 복덩어리로 살아갈 수 있는 거냐 하는 거죠. 근데 나는 그 청년들을 통해서 아무것도 없어도 같이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친구들 청년들 마음의 버팀목이 된다는 것은 복덩어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3년을 잘 버텨준 아이들 너무너무 이뻐요. 새벽기도 나오고 힘들수록 깊이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 부둥켜 안고 이겨가는 거. 그 아이들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몰라요. 목사? 목사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돈이 있나요? 뭐 정말이요. 너무 찢어지게 가난한 교인들 와서 뭐 울면 주머니에서 좀 다 내줬으면 좋겠고 어떤 때는 뭐 그러죠. 아유 목사도 돈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렇죠. 근데 돈이 없어요. 목사가 무슨 돈이 있어요. 그렇다고 무슨 뭐 권력을 줘서 뭐 취직을 이렇게 막 시켜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들과 같이 아파하고 일어나주고 기도하면서 어려운 때에 그들의 마음의 버팀목이 되어 준 것. 그게 아마 뭐 한 40여 년 목회하면서 복덩어리로 산 거 아닐까.
1: 아멘.

0: 제가 어느 날 그 제 아내에게 손님이 왔다 간 다음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여보, 나한테는 돈 갖다 주는 사람은 없고 맨 돈 달래는 사람이야. 뭐 정말 1년 동안 받은 달라는 편지가 얼마나 많고 전화로 얼마나 많이 오고 그리고 찾아오고 그러면 또 엄청 또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보, 당신 맨날 그렇게 기도하지 않냐고. 새벽마다 기도할 때 주는 자 되게 없었어. 내가 밥 먹일 사람 많아지게 없었어. 아, 그렇게 기도해놓고 그 기도 응답도 했는데 왜 그딴 소리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정말 그게 복이죠.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어디 가서 밥을 먹으면 그냥 무조건 내가 밥값 계산하자. 근데 이게 정말 행복해요.
1: 그래요? 네.
0: 제가 그 교육전도사 시절에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생활비 받았는데 정말 우리 학생 중에 등록금을 못 내서 졸업이 안 된 아이가 있었는데 그때 한 10만 원을 대신 내줬어요. 나 10만 원 정도 받을 때. 근데 그 뒤로 정말 하나님이 모자르지 않는 그리고 이렇게 주면 또다시 생기고 이렇게 꿍치고 있기보다는 내가 받은 걸 또 주면 또 채워주시고 아멘. 주면 또 채워주시고 이게 얼마나 큰 감격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삶이 그 복으로 사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설교를 하는 설교자 입장에서 교인들이 설교 듣고 막 예배 시간에 보이잖아요. 눈물을 펑펑 흘리고 끝나고 나갈 때 목사님 때문에 오늘 큰 위로 받았어요 이러는 성도들. 그리고 이제 CBS에서 설교가 나가다 보니까 전국에서 그런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복일까. 최고의 복을 누리고 사는 복덩이다. 네. 그렇게 네.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2: 저는 그 말을 시키기가 두려운 우리 권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 말만 시켰다면 간증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바쁜 것 같아요, 제 삶이. 그래서 좀 제 시간을 제가 계획하고 예상하고 사용하는데 누군가가 그냥 들어오면 그게 참 힘들어요, 사실 저는. 근데 저 좀 겪어보셨으니까 알잖아요. 제가 내성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그 관리되는 삶을 좀 살고자 해요. 근데 이제 권사님이 간증하는 내용이 뭐냐면 자꾸 누구를 뭐 줬대는 거예요. 했대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은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항상 간증하는 얘기가 목사님 줬어요. 그러면서 그 간증,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있는 건 하나도 없는데 통로로는 어마어마하게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저희 통로를 통해서 없는데 어떤 걸 통해서 자기를 통해서 주게 되고 나누게 되고 저는 하나님께서 복동이로 만드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아직도 우리가 캐내야 될 방법들이 있을 텐데 저는 가장 지금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통로 통로인 것 같아요.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 개역 성경의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복이 아닐지라도 통로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막 나눠주시면 이게 복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권사님을 복동이라고 생각했고 질문이 참 재밌었어요. 저는 나는 어떤 복동인가? 내가 복동인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억지로 한번 생각해봤어요. 내가 무슨 복동인가? 근데 요즘에 제가 하나 신나는 게 있어요. 저도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목사가 어떤 참 나누고 싶은 마음이 많은데 한계가 참 많아요. 또 나누기 위해서도 많이 갖는 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조금 마음이 좀 착해져서 돕자는 얘기를 많이 해요. 우크라이나 돕자는 얘기도 하고 미얀마 돕자고 얘기하고 산불 돕자고 얘기하고 그리고 스리랑카 돕자고 얘기 이런 막 돕자는 얘기를 많이 해요. 선교지. 우리 교회가 그렇게 넉넉한 교회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설교 강단에서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 말만 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다 그걸 하세요. 넘치게 하세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저 자체는 복동이 나는데 이 주둥이가 통로가 되긴 하는 것 같아요. 이 주둥이가. 그래서 이 주둥이부터 복덩이가 되기 시작하면 언젠가 내 몸 전체가 복덩이가 되는 간증할 수 있지 않겠는가. 아마 한 올폰 한 500회쯤에는 내가 복덩이구나.
3: 점점 커지시는
2: 네, 그렇게 하게 되길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3: 복덩이라

0: 그러면 이렇게 복 받은 한 사람을 이렇게 생각했는데 목사님들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정말 시원하게 흐르는 강 같은 통로가 생각이 됐습니다. 사명은 어렵고 축복만 욕심이 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함께하면서 이렇게 동전의 양면 같은 거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언약 붙드니까 좀 힘이 나는 것도 같습니다. 자, 언약 붙들고 살다가 또 궁금한 질문이 생기시면 올포원 보시다가 질문이 생기시면 시청자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목사님들 시원한 답변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는 작은 선물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받은 은혜들 얼마나 많이 받으셨는지 한번 정리하면서 마칠까 하는데요. 아브라함과 큰 민족 언약은 나에게 우리에게 한마디로 네모다. 전 목사님 뭐 해주실까요?
1: 저는 사용되는 꿈이다.
2: 저는 각성 이렇게 나를 확 깨워 주셨어요.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네.
3: 오늘도 내가 살아야 할 이유. 네.
0: 자 우리 올포원 가족분들 어떻게 정의하실까요?
4: 아브라함과 큰 민족 언약은 나에게 멈추면 죽고 흘러가면 생명인 것. 가끔 왜 이렇게 나만 하고 왜 자꾸 나한테만 하라 그러세요? 그럴 때가 저는 가만히 가끔 있어서 한번 멈춰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도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도 아 역시 돌고 도는 거 주면 채워지는 거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 그래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자. 그게 내가 사는 생명의 길이구나라는 생각들을 오늘 많이 깊이 했습니다. 네.
5: 저는 나도 이제 강브라합니다. 좀 이상한가요?
0: 이제 어울리네요.
5: 네네네.
0: 그래서 불러드릴게요.
5: 어떻게 보면은 이 땅에 우리가 남겨져 있는 이유가 하루하루 내 생각대로 있으면은 어제 같은 오늘로 그냥 끝까지 가버리고 말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한 오늘 하루다 생각하면은 하루하루가 특별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이제 그렇게 살 것이다.
6: 아멘. 아브라함과 큰 민족 언약은 나에게 한마디로 기대보다 기도다. 항상 기도를 오늘 말씀드리면서 좀 한 가지 변해한 게 아까 목사님 설교 중에 기도할 때 내 꿈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말은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기도하자. 하나님 날 그렇게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좀 변해야 되는 게 맞다 하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7: 네. 저는 아브라함의 큰 언약은 그냥 덩어리, 골칫덩어리인 내가 복덩어리가 되는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간간이, 난 무슨 덩어리지? 그냥 큰 덩어리인가? 막 이런 현타, 아니, 현타가 올 때가 있어요. 제법 큰 덩어리예요, 또 심지어. 아이들에게 사탕을 주다가도 네. 내 입이 안 달잖아. 막 이런 네.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요새 네. 간간이. 근데 하나님의 복덩어리였구나라는 네. 그 복을 흘려보내는 이 덩어리 키워서 뭐해? 한 복덩어리 단단하게 키워서 네. 다 흘려보내야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0: 네. 오늘 시작할 때보다 훨씬 더 사랑스럽고 복스러워지신 것 같은데요. 네. 우리 끝 인사도 좀 복스럽게 외치고 마칠까요?
2: 내가 바로 복덩어리다. 내 근원이야 잊지 말고
7: 하나님 늘 시간 올포 와.
2: 수고하셨습니다.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잘못 든 길이 지도를 만든다. 아직 나 있지 않은 길을 가서 길을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창의성은 새로운 길을 내는 것이죠. 가끔은 절벽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길을 찾으려면 그런 위험은 무릅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박웅현의 인문학으로 광고하다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0: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선교 후원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선교사입니다.
1: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7월의 시작과 함께 또 후텁지근한 장마권에 접어들어서 괜히 몸도 마음도 살짝 무거울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새로운 달이 시작됐으니까 또 그냥 있을 수 없죠. 우리 어릴 적 여름방학 계획표 짜듯이 7월, 8월 이 더운 여름을 슬기롭게 나기 위한 계획표 한번 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짠다면은 여기에다가 어떤 것들로 가득가득 채우면 좋을까요? 조이포유를 배경삼아 아침 저녁으로 산책, 걷기 이거 너무 좋고, 졸음이 몰려올 땐 꿀수박이나 팥빙수로 당 충전하기, 또 휴식시간엔 알고리즘이 찾아준 영상 보면서 잠시 웃기, 또 올여름 휴가지 너로 정했다, 휴가 일정도 한번 짜보고, 하루에 한 번은 꼭 감사한 것들 떠올려 보면서, 또 월말에 귀여운 월급 타면 뭐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 등등등등. 좋다. 아, 좋다. 딱 좋다. 그죠? 이왕이면 딱딱하게 일정된 표시된 계획표 말고 나만의 스타일로 유니크하게 만든다면 또 실행력도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모쪼록 우리 샬롬 CCM 애청자분들의 7월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고 또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시간들로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어요.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2026년 7월 2일. 아, 아직 7월이 좀 낯설다. 입에 안 익네. 하지만 어제 이제 첫날을 보냈고, 오늘 7월 2일 목요일,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오늘 1부는 위러브의 바다로 가자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장마철 폭우, 이제 뭐 제주도 또 남쪽 지역 내리는 곳도 있고, 또 폭염 30몇 도를 넘는, 아, 뜨거운 이 여름을 견뎌야 하는 이 7월의 생활 계획표, 그걸 나만의 스타일로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뭐 다이어리 꾸미기, 다꾸가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유행 지났나 이제? 뭘, 아무튼 다이어리 꾸미기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뭐 스티커까지 는 아니더라도 예쁜 색깔의 펜으로 이렇게 딱 일정도 한번 짜보고,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적어보기도 하면서 올 여름에 해보고 싶은 일들 버킷리스트 좀 이렇게 남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0005번님, 핵과류 러버로서 7, 8월 복숭아 품종 출시 일정 따라 복캐팅 도전하다 보면 여름도 금방 갈 듯요 라고 남기셨어요. 이게, 그러니까 과일도 뭐 오픈런 하지 않으면 품절되는 건가요? 복캐팅이 복숭아 티캐팅 이런 거죠. 맞나? 예. 아, 또 이렇게 빨리 주문하지 않으면 바로 또 품절돼서 그런 건가요? 예. 복숭아도 또 좋아하셔가지고 여러 품종 다 이제 맛보시려고 지금 딱 기다리고 계시는, 과일을 애정하는 우리 애청자님, 0005번님. 예. 복숭아는, 예, 물복이죠. 물렁물렁한, 그, 예. 그게 맛있지. 비공개님, 훈디, 다음 주에 휴가 떠나나요? 어떻게 알았지? 어디 뭐 들으신 거 있으세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 일단 뭐 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다음 주에 이제 생활 계획표, 좀 이른 여름 휴가를 다녀오려고 해요. 예. 7월 6일부터 7월 10일까지, 금요일까지. 예. 다음 주한주 동안 먼저, 예, 당겨 오겠습니다. 또 제가 빨리 갔다 와야 우리 샤시 가족, 예, 보내드리죠. 예. 뭐, 국내로 가고요. 아이들이 물놀이를 워낙 좋아하니까, 예. 그, 홍천에 큰 워터파크 있잖아요. 예. 거기에 갔다가 또 강원도 속초 쪽으로 가서 또 1박하고, 예. 그렇게 한 3박 4일 일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습니다. 그 속초의 대관람차 있잖아요. 속초 아이인가 그게? 예. 그거 재밌나요, 그거? 한 번도 안 타봐가지고 우리 네 가족 한번 그 타보고 싶은데 어떨지 좀. 타보신 분들의 경험담 후기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는 휴가를 강원도 여행 지금 계획 막 세우고 있고, 디테일한 부분은 지금 이제 아직 좀더 해야 돼요. 예.

근데 다음 주에도 비가 온다고 해가지고 예,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하나의 나눔님, 오늘 보슬보슬 비가 내리네요. 7월의 계획 찰시 들으면서 함께 한번 짜볼랍니다. 라고 남기셨고. 어? 원성남 형님, 아, 홍천으로 놀러 가세요? 어, 저도 홍천 가려고 그러는데. 근데 홍천에 그 리조트 있잖아요. 거기 가려, 거기에서 이제 아이들하고 놀려고요. 우리 한나님은 정말 정말 오랜만에 듣습니다. 9살 휘영이랑 등교 준비하며 함께 하네요. 라고. 아. 우리 2학년 휘영이. 휘영아, 오늘도 학교 잘 다녀와. 안녕. 예. 자, 오늘도 2시간의 배경음악, 우리 샬씨 가족 보내주시는 사연들, 신청곡들 나눕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때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7997번, 우물정 7997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은 무료입니다. 오늘 지금 장마권 영향에 접어들어서 비가 오는 지역도 있고, 비를 기다리는 지역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의 여러 일정들, 또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 소소한 삶의 일상들 편하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 복숭아는 딱복이라고요? 훈디랑은 입맛이 다른 걸로. 크크크. 예. 아, 저는 그 물복 확 한입 베어 물었을 때 그 과즙이 추릅 나오는, 아, 그게 맛있죠, 복숭아는. 우리 그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딱복파와 물복파 그거 우리 했었는데 투표. 아, 어디가 이겼더라? 어느 쪽을 더 취향으로 또 좋아하셨는지 그거, 아, 기억이 안. 물복이 이겼던 것 같은데 아닌가? 예. 아, 속초와이 좋아요? 블루투스로 노래, 아, 그런,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 공간에서? 와, 오, 꿀팁 감사합니다. 예, 수현님. 그래서 저는 지금 뭐 7, 8월 생활 계획표, 일단은 7월 초순에 여름휴가 일찌감치 다녀와서 7, 8월은 예, 회사에 열심히 일하는 그런 일정으로 지금 짜고 있고, 예. 냉면 맛집도 한번 찾아볼까, 뭐 이런 생각들도 하고 있고, 뭐 그런 정도입니다, 지금. 예. 그래요. 아, 오늘도 여러분, 우리 샬씨 가족들의 또 다양한 삶의 얘기들, 예. TMI도 좋고, 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바다, 난 실로의 한 해, 그리고 엔라이언, 난 여호와로.

김상훈 킹덤 오브 갓이었고요. 엔라이언 난 여호와로 소망의 바다 난 신뢰하네까지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수현님 전북 완주는 맑음. 근데 비가 와도 맑아도 날마다 좋습니다. 라고. 아, 요즘 뭐 마음밭이 굉장히 좀 옥토이신 것 같은 우리 수현님이시네요. 예. 좋은 일 있으실까요? 비가 오든 뭐 해가 내리쬐든 다 좋은 우리 수현님 오셨고. 반주자님께서 태백 강릉으로 휴가는 아니고요. 볼일 보러 겸사겸사 쉬러 갑니다. 이렇게 아침에 나가야 샬씨를 들을 수가 있네요. 3일 동안 강원도 날씨 특파원이 되어보았습니다. 지금은 가는 길이라고 남기셨는데. 아, 우리 강원도 날씨 전해주시는 강원도 리포터. 아, 우리 반주자님 3일 동안 함께해 주셔요. 그리고 호랑이 스포츠님께서 훈디 우라들 샬씨 주니어 상우가 오늘 중학교 2학년 기말고사 마지막 날을 맞습니다. 정말 열심히 한 걸 제가 알거든요. 근데 이틀 시험 결과

결과가 스스로 만족스럽지 않았나 봐요. 약간 기운이 없어 보입니다. 상우에게 오늘 마지막 날인데 시험 잘 보고 오라고 응원 부탁드립니다. 상우야! 까짓 거 뭐 기말 좀 못 봐도 큰일 안 난다. 힘내고 오늘 마지막 날 화이팅! 아자 아자 부탁드려요! 라고 남기셨습니다. 상우야, 예. 기말은 그래 조금 아플 수 있지만 오늘 일단 오늘이 중요하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이제 오늘 잘 유종의 미 거두고 잘 치르고 그리고 우리에겐 또 2학기가 있으니까 2학기 때 또 만회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일단 과거는 잊고 오늘 이 시험에만 집중. 예. 리프레시. 예. 샤랄라. 마음 다시 재정비하고 화이팅! 예. 잘 다녀오길 바랍니다. 닉네임 한나처럼님께서 우리 초딩 2학년 아이가 속초와 얘기를 듣더니 완전 재밌었어 나는. 빨리 사연 보내. 라고 난리네요. 크크크크. 그리고 아들이 좋아하는 복숭아는 딱복이. 아, 딱복파구나. 그래, 그럴 수 있어. 근데 어린이들은 말랑말랑한 거 좋아하지 않아요? 막 과육, 이렇게 부드러운 거? 야, 그렇구나. 딱복을 좋아하는 우리 초등학교 2학년 친구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슬비 푸름의 맘님께서 속초 대관람차 타봤어요. 저도 더운 여름에 탔는데 에어컨 시원하고요. 바다가 보여서 좋았던 기억이. 이게 다녀오신 분들, 타보신 분들은 일단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바람이 하늘님도 훈디 속초 아이 추천해요. 아이들이 좋아했거든요. 그앞 모래사장에서 모래놀이도 좋습니다. 라윤, 라현, 이제 학교 가자라고 남기셨고. 그쵸. 거기가 제 해수욕장 근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래 그 백사장도 있거든. 그 있거든요. 예. 고맙습니다. 이소영님은 춘천도 와요, 훈디. 닭갈비도 먹고, 아이들과 땡땡 랜드도 다녀오시고, 여기 케이블카도 있고, 은근 볼거리 많거든요. 라고 남기셨는데. 아, 춘천도 너무 좋죠. 말해 뭐해. 말모, 말모. 예. 춘천도 막, 예, 강원도 가는 길에, 또 혹은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들러서 맛있는 닭갈비 먹었던 기억도 나고 그래요. 예. 고맙습니다. 은성맘님, 와, 휴가 계획 너무 좋네요. 저는 둘째가 고3인지라 짧은 휴가를 계획 중입니다. 유유. 자기는 안 가도 된다며 놀고 오라고 하는데 밥 챙겨놓고 가는 게더 괜찮. 그리고 사실, 나못 가잖아. 엄마 아빠나 갔다 와요. 이러면 어떻게 가? 마음 편하게. 그죠? 올해는, 그쵸. 아이의 눈치를 좀 봐서 뭐 당일치기로 짧게 다녀오시는 근데 요 정도는 괜찮지 않아요? 아이와 함께? 저희 조카도 작년에 수험생이어서 그 가족들이 뭐 휴가를 잘못 누렸는데 그러니까 저는 여름에 덥잖아요. 그리고 공부하다가 얼마나 지칩니까? 그때 고비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머리 식힐 겸 1박 2일도 좀 부담스러워 한다면 당일치기로라도 예, 저는 어디 근교 바닷가 이런 데 가서 바람 쐬고 또뭐 고기 좀 구워서 먹고 그렇게 좀, 예, 좀 비우고 오는 시간이 우리 수험생들에게도 꼭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면은 너무 덥고 공부가 또안될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공부 안 되는데 괴롭게 책과에 씨름하고 있느니 차라리 하루 정도는 전 다녀오면 어떨까. 라는 게 이제 그냥, 예, 제 생각인데. 또 당사자들은 또 다르겠죠.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미영님, 제 고향 강원도 너무 좋습니다. 훈디 속초 갔다가 고성 쪽으로 올라가 보세요. 바다 정원 카페 강추 아이들도 좋아할 듯 하셨는데 아그 해안선 따라서 그쵸. 속초에서 탁 이제 좀 위로 올라가면 고성 나오고 뭐예아 너무 좋죠. 너무 좋죠. 드라이브 하는 것도 너무 좋고. 코람대원님, 훈디 작년 휴가 때도 비 오지 않았나요? 라고 하셨는데 비는 뭐 제가 날씨 요정은 아닌 것 같아요. 비는 뭐 자주 만나는 것 같고 휴가 때 그렇습니다. 이대규의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그리고 주나와 나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존영 피처링 선예 매일 주와 함께 이 곡은 우리 스티븐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찰씨 들으며 지금 토익시험 준비로 인해서 영어를 달고 사는 아들과 건강식단으로 아침 먹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 주신 주님께 감사드려요 하시면서 청하신 곡이었고요. 히스플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준하와 나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이대귀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까지 네 곡을 이어서 쭉 전해드렸습니다. 선물 같은 오늘님 훈디 대구는 지금 햇빛 쨍쨍입니다. 이라고 대구의 지금 날씨 아침 상황 전해주셨고 안젤로니아님 화성시도 맑음이에요. 저희 첫째도 고3 수험생인데 공부 안 해요. 예, 안 합니다. 저는 그저 맛있는 밥만 차려주는 것밖에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주님께서 예배해 주시겠죠. 미슈입니다. 라고 남기셨고 아 그거면 또 최고죠. 최고의 뒷바라지. 예, 영양보충. 고3 때는 사실 뭐 잠도 부족하고 몸 축나고 이러는데 잘 먹어야죠. 예, 먹는 걸로라도 체력을 좀 이렇게 채워야 합니다. 똥지혜님께서 아이들은 먹기 좋은 딱복 어르신들은 씹기 편한 물복 고로 훈디는 어른 아 이렇게 된다고요? 아이들은 먹기 좋은 딱복? 아이들도 그 씹기 편한 물복 좋아하지 않아요? 물론 아까 2학년 우리 친구는 딱복을 좋아했는데 야 이렇게 되나? 아 그런가 근데? 저는 그 마른 오징어도 약간 그 훈제돼서 부드러운 그런 거 있잖아요. 진미 오징어 같은 거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아니 제 치아가 막 그렇게 부실한 건 아닌데 그래도 물복 좋아합니다. 이거 제 취향이에요. 아 우리 선유님은 훈디 응원해준 덕분에 발표 잘 마쳤습니다. 아 잘하셨습니다. 오늘부터 마음 편하게 드릴게요 라고 남기셨고 그런 또 이벤트 어떤 큰 자리 이후에 더 어떤 경험치를 먹고 성장하게 되더라고요. 예, 잘하셨습니다. 페퍼민트님 훈디 휴가 가면 어느 분이 오실까요? 0005번님도 휴가 잘 다녀오시고요. 스페셜 DJ분께 텃세 안 부리고 친하게 지내고 있을게요. 고맙습니다. 예. 잘 부탁드릴게요. 우리 그 스페셜 DJ는 CBS 아나운서 부서의 최고 존엄 우리 부장님 유지수 부장님이 오십니다. 아 팝송 프로그램 진행하시는 우리 유지수 부장님 지금 현재 아나운서 부서의 데스크 부장님이신데 최고 존엄이신데 직접 예, 오셔서 진행을 하시게 됐어요.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모처럼 오셔가지고 CCM 진행하시면 또 어색하실 수 있으니까 신청곡도 많이 남겨주시고 예, 좋은 사연들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이동희 이 곡 듣습니다. 일상에 대한 노래.

이동희 일상에 대한 노래였고요. 한웅재 일상 은혜 1부 마지막 곡입니다. 2부에서 뵐게요. 네.

작기만한 나를 위한 조금씩 커가는 아이돌.

과학자들은 어떻게 할까? 개가 그토록 방대한 어휘를 쓰고 나방이 한때 자신이 애벌레였음을 기억하고 어치가 다른 어치들을 도둑 취급하고 고래뿐만 아니라 소도 지역 사투리를 쓴다는 것을 말이다. 동물이 생각한다는 것을 입증한다는 것이 가능할까? 이미 입증했다면 우리가 동물과 맺는 관계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은 이대로 괜찮은 걸까? 과학 저널리스트 버지니아 모렐의 책 동물을 깨닫는다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0: 지금은 오직 희망만을 말해야 할 때입니다. 살면서 부딪히게 되는 절망이라는 암벽을 어떻게든 올라야 합니다. 그것을 오르는데 제가 여러분의 밧줄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나누며 아끼고 살아도 인생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내 것이라는 소유욕에서 시작되는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이제 나눔을 경쟁해야 할 때입니다. 어몽길의 오직 희망만을 말하라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2: 내 삶의 배경막 CBS

나에게 주어진 새 하루, 오늘은 또 어떤 새 일을 행하실까요? 기대와 소망을 담아 그분께 고백합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하나님 아버지, 분주하게 시작하는 하루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오늘 하루도 마음에 평화를 주셔서 사람으로 인해 시험 들어 모든 감정이 소진되지 않게 하소서. 저희의 모든 피로와 고단함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모든 육체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모든 약함을 강함으로 새롭게 하소서. 오늘도 직장을 주시고 지킬 가정이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책임들은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에 그것을 지켜야 하는 의무도 주어진 줄 압니다. 나의 책임이 무겁다고 하기 전에 먼저 내가 가진 것이 많음을 알게 하소서. 이 하루가 축복임을 믿습니다. 나의 주, 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인정 목사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출근길 365 중에서 오늘의 기도문 읽어드렸고요. 이 시간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번에 나의 기도 제목 또 고백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고기도 만들어줘. 와, 왜 드드?

김정선 내가 연약할수록 이었고요. 앞서 2부를 여는 코너 같이 기도하실래요? 함께했습니다. 7월 2일 목요일에 함께하는 샬롬 CCM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한 시간 더 배경음악 되드릴게요. 우리 민트핑크님도 듣고 계시고요. 튤립님 매일 아침 맑은 텐션 높은 진행 감사합니다. 부드러운 에너지를 넣어주는 거 알고 있을까요, 온디? 아, 그런가요? 에너지를 드리는데 그것도 부드럽게. 아, 고맙습니다. 이런 칭찬 감사합니다. 자마님은 이곳 일본은 지금 장마로 비가 엄청 쏟아집니다. 하루 종일 내린다네요. 라고 남기셨고, 아, 이제, 그쵸. 뭐, 태풍도 이제 북상하고, 일본도, 우리나라 한반도도 이제 어떤 장마 영향권에 접어들고 있죠, 지금. 예. 순시미님, 오늘 목요일이라 그런가? 좀 피곤하네요. 커피 한 모금 하면서 아침을 깨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주님의 기쁨님은 재수생 아들 도시락 두 개 싸주고 독서실로 출발합니다. 아들아, 힘내! 라고 남기셨는데, 올해 수능이 11월 19일인가로 제가 그 뉴스에서 본 것 같거든요. 11월 19일 목요일. 이제 한 140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고지가 멀지 않았습니다. 예, 조금만 더 버티고, 이제 고비가 이제 올 여름인데, 이 여름도 잘 계획 세우셔서 준비한 그런 그 진도 잘 또 감당하시길 응원합니다. 화이팅! 조이님은 훈디 속초 여행 간다고요? 속초는 중앙시장 예, 최고죠. 거기에서 아바이 마을에 아바이 순대국도 꼭 드세요라고 남기셨는데 속초 중앙시장에 있는 그 음식점이에요. 저는 작년에 갔을 때 거기 그 튀김 같은 거 파는 집에서 오징어 튀김을 먹는데 와 그냥 일반 분식점에서 파는 튀김이랑 차원이 다르던데 진짜 엄청 맛있게 먹었어요. 예. 바삭하고 오징어도 되게 크고 예.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거기 닭강정도 워낙 또 유명하고 예. 그렇죠. 거기 가면 진짜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속초 중앙시장은. 아, 꿈이룸님께서 근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휴가면 바로 떠나나요? 월화 떠나면 가평 휴게소 들러주세요. 파주에서 출발하면 좀 쉬어야죠. 주유소 쪽 바로 옆 옐로우

스탑. 여기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기 계세요? 말씀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네. 그래요. 그리고 만나면 제가 대접해야지. 제가 어떻게 또 대접을 받습니까? 얻어먹어요. 제가 대접해야지. 들어주시는 것만도 감사한데. 우리 꾸미름님 흥겨운 곡. 오늘 공주 세미나 가는 중인데 졸리네요 하셨는데 흥겨운 곡 좀 나누겠습니다. 먼저 찬미월십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그리고 소리엘 나로부터 시작되리.

팀룰 워십 줄을 찾는 모든 자들이 시편 70편 들었고요. 아, 우리 핸섬님 어제 배달하면서 시편 전체 듣기를 했는데 시편 70편까지 가니까 딱 이 곡 생각나더라고요. 줄을 찾는 모든 자들이 또 다른 은혜가 넘쳤답니다 라고 좋아해 주신 곡이었고요. 소리엘 나로부터 시작되리 찬미월십 주의 친절한 파래까지 세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순시민님 어머 훈디 휴가 가요? 부러워랑 홍천 서울 방면 휴게소 거기 옥수수랑 떡볶이 커피 완전 맛있습니다. 추천이에요 라고 남기셨는데 아 무조건 맛있죠. 예. 옥수수 이렇게 찐 옥수수 너무 이렇게 탁 예. 냄새가 또 기가 막힙니다 진짜. 예. 휴게소에서 먹는 옥수수 저는 좋아하고요. 알감자 이런 것도 좋아하고 예. 아이들은 그런 거 좋아하죠. 소떡소떡 이런 거 아이들은 또 좋아하더라고요. 예. 다 맛있죠 뭐. 저는 그 무슨 맥반석에 구운 쥐포 이런 것도 아 힘들다. 맛있는 거 생각하고 떠올리니까 또 언급하니까 이게 아, 침 고이네요. 맛있죠. 예. 홍천 휴게소도 맛집이네요. 그러면은 맛집 맞네. 우리 튤립님께서 신청곡 주셨어요. 손경민의 감사. 예. 지선이 부르는 버전으로 준비를 하겠고요. 조수와 신현진, 김형미가 함께 부르는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 요 곡부터 함께 나눕니다. 두 곡 들은 후에는 묵상하는 시간 이어드릴게요.

중독은 나쁜 습관이 반복되는 것 때문에 생기는 결과입니다. 약하고 별것 아닌 것에서 시작하지만 반복되면서 의존하게 됩니다. 강도도 더욱 세지죠. 습관은 결국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중독은 마치 늪과도 같습니다. 한번 빠지면 나오기 힘들고 어느새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듭니다. 묵상 중 신앙생활에도 기적 중독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은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우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봤습니다. 만나가 내려와 굶주림에서 벗어나는 일도 체험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경험도 했죠. 요단강 물이 멈추는 것도 봤습니다. 그리고 끝내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는 걸 지켜봤습니다.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런 체험의 결과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 것 아닐까요? 더 큰 기적, 더욱 화끈한 기적을 경험하려는 마음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기적만 체험하다 기적 중독에 빠지진 않을까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 결국 엄청난 기적만 믿으려 하게 됩니다. 신앙이라는 나무가 기적에만 뿌리를 두면 언제든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더욱 큰 기적에만 매달리기 때문이죠. 그런 기적을 신앙의 열매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근거는 기적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에 있습니다.

시엘로 부활의 소망 들었고요. 어폴로즈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앞서 나눴습니다. 오늘 샬롬 생각은 곽주환 목사님의 컬럼 기적에도 중독이 있습니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근거는 기본 어떤 본질은 기적을 바라는 요행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때에 따라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하죠. 하지만 본질은 기본은 십자가 그리고 부활에 있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의 샬롬 생각 전해드렸고요. 9시 43분 37초 지나고 있습니다. 전지윤님께서 저희 동안교회 태국으로 선교 왔어요. 우리 팀원들과 그 하나됨을 오늘 또 미얀마 난민촌 방캉 피반 학교 사역하러 갑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 보낼 수 있기를 이라고 또 태국에서 야, 또 사연을 주셨군요. 잘 다녀오십시오. 하나님의 사랑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 전하고 러브유님도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여전히 선곡 무엇 너무 좋아요. 굿 하셨고 북앤커피님은 어느 무더운 여름날 직원과 둘이서 홍천 출장 갔다가 휴게소에서 돈가스를 주문했습니다. 받아보니 동그랗게 엎어 있어야 할 밥이 없는 거 있죠? 아, 그렇지. 이렇게 돈가스랑 샐러드랑 그리고 밥이랑 있죠. 이렇게 나오죠. 너무 더워서 돈가스와 샐러드는 놓으시고 이제 밥을 푸는 걸 깜빡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더우시죠? 많이 하면서 식사 다 하고 휴게소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인원수대로 사서 그분들께 선물. 야, 진짜 좋은 이웃이시네. 어머나, 더우시죠? 하면서 아이스크림 탁. 이건 정말 서프라이즈 선물. 이런 분을 전 본 적이 없습니다. 야, 굉장하십니다. 북앤커피님. 예수님의 사랑이 흘렀네. 탁, 그 강물처럼 흘러서 그분들의 마음속에 예, 아마 전달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너무 잘하셨고요. 우리 제비꽃님도 와주셨고 JH리님도 우리의 본질은 맞습니다. 십자가의 부활과 소망. 예, 공감이에요. 아멘입니다. 소울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샬롬 CCM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모든 예배에 활용할 수 있는 만능 멀티 반주기, 셀라윈 찬양 반주기, 복음을 읽는 새로운 습관, 크리스천 콘텐츠 플랫폼 2플러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프리미엄 플랜 1년 이용권을,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을,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자, 목요일에 함께한 샬롬 CCM 오늘 마지막 곡은 잔치 공동체 하나님의 빛 전하면서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문혜영 작가 함께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 하셔요. 안녕.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3: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0: 만성적인 후회는 가장 해롭습니다. 잘못한 일이 있으면 뉘우치고 고칠 수 있는 일이면 고치면 됩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면 되는 겁니다. 잘못한 일을 언제까지 후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나요? 빨리 몸과 마음을 씻고 새 아침에 들녘을 달려봅시다. 멋진 신세계의 작가 올더스 헉슬리의 말이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충만하게 은혜를 내리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이 풍성한 햇빛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시기에 이 흡족한 단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평생에 멈추지 않고 이어지게 하소서. 세상을 창조하신 숨결로 우리도 숨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곡 197장 찬송 보내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이요한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서울 모태탑 창단의 곡으로 예수가 함께 계시니 함께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스가랴 1장 4절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님은 옛적에도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한 길을 떠나 돌아오는 한 사람, 우리가 그 한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마드레갈 합창단의 찬양 함께 합니다. 이어서 정규환의 음성으로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트리니티 싱어즈의 찬양 아침 햇살 비칠 때 보내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0: 바다를 배경으로 한 세 곡의 찬송과 함께 봤습니다.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최석조의 찬양 먼저 보내드렸고요. 신촌성결교회 성가대의 찬양으로 고요한 바다로 이어서 박운성님께서 청하신 구주여 광풍이 불어 향기로운 나무의 찬양까지 함께 했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딸기님께서 제주도에 장마가 시작됐다네요. 7월 18일과 19일에 유아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18일에 워터파크가 있어서요. 그날만은 비가 안 오고 햇볕이 흰 구름에 살짝 가리고 덥지 않기를 기도드립니다. 아이들 이 워터파크 갔을 때 맞아요. 너무 해가 쨍쨍한 것도 그렇고 그러나 또 비가 와도 추워지고요. 그러면 좋겠네요. 살짝 흰 구름으로 가렸으면 좋겠네요. 18일 기억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더불어서 이렇게 글 주셨어요. 이제 교회마다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하실 텐데 다 함께 건강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주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만나고요. 충전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는 장마가 좀 늦게 오고 있는데요. 7월에 장마 피해 없기를 김명희 님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고요. 걸으면서 들으시는 조영은님 샬롬 감사합니다. 문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삼님. 저희 교회는 5시 드리던 예배를 30분 늦게 드려서 내가 매일 기쁘게를 더 감상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내에게 오는 모든 분들 오늘도 주님께서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여름철에 해가 길어지니까 또 이렇게 30분 늦게 시작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30분 더 만나뵐 수 있어서 감사하네요. 배상진님 이 시간 왕팬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웅재의 찬양 청해 주셨어요. 감사할 때 내 안 어딘가 불이 켜져 보내드리고요. 조이포유 저녁 재방송으로 들어오신 진영님께서 송정미, 김현철, 강명식, BMK의 찬양 서로 사랑하라 청해 주셔서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1: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으로 실로암 선교합창단의 파송의 노래 보내드립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다시 뵐게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복의 2부의 문을 엽니다. 복의 근원 강림 하사 2부의 첫 곡으로 보내드릴게요. 삼일교회 POP 권충한과 김은교의 보컬로 들으시고요. 옹기장의 찬양으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함께합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7월 2일 목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 말씀은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시편 13편 5절 말씀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오늘은 내가 의지하는 것이란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사람 인이라는 한자는 작대기 두 개가 서로를 지탱해 주는 모양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고 누군가와 연합하거나 서로 의지해야 한다는 지혜가 이 글자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의지하는 대상은 꼭 사람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의지하는 또 다른 대상은 돈입니다. 돈은 무엇이든 구매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람의 마음까지도 살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여행을 많이 하는 어떤 분이 자신은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지만 돈은 어디든 다 통하더라고 경험을 들려주는데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그러나 잠언은 경고합니다. 재물이 스스로 날개를 내어 독수리처럼 사라져버린다고 말입니다. 절망에 빠졌던 다윗은 자신이 의지하는 대상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허락된 최고의 의지처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그 사랑 때문에 용서해 주시며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돈, 명예, 권력 등과 같은 것이 아닌 오직 주님의 사랑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살아가는 평생 동안 주님의 사랑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곡으로 함께 했습니다. 이번에는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월드비전 합창단의 곡 준비했고요. 원경은과 김추성의 찬양으로 참 즐거운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콩나물국밥님, 샬롬, 다른 말이 필요 없네요. 그쵸. 이 새벽 시간에 주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찬송, 찬양, 성가 너무 좋죠. 정말 다른 말을 안 쓰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넘겨 짚어봅니다. 준희님, 이 한 달도 주께서 함께 하소서 보내주셨고요. 철부지 오리님, 처음 오셨어요. 찬양으로 이 아침 맞이함도 아버지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긍휼하심님께서도 처음 오셨는데요. 출첵하셨어요. 0702번, 확실히 해가 조금 짧아졌네요. 새벽 나설 때 어둠의 농도가

조금씩 짙어지네요. 하지가 지났잖아요. 그죠? 가장 뜨거운 날씨에 서서히 시원한 시간을 늘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7월과 하반기 되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연님께서는 조이포유 저녁제 방송으로 들어오셨는데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항암 치료 중 부작용을 잘 이겨내고 있는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하고 보내셨어요. 정말 감사한 문자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잘 이겨내시고 건강 잘 찾아가시기를 응원드립니다. 어묵희님께서 저희에게 힘을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하시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손경민의 찬양을 청해 주셨어요. 아이빅밴드 김정희, 이기명, 우혜림 함께 하고요. 유리정은님께서 신청하신 곡 감사함으로 오늘은 이세준의 찬양으로 보내드릴게요.

내 재판의 결말이 사형이라는 것은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내가 행한 기적으로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증인석에서 나를 비난할 줄은 몰랐다. 저자는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굴욕을 막아주지

않았죠.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질 때를 기다린 거예요. 빌라도는 나에게 그 말도 안 되는 증언들을 반박할 기회를 주고자 했다. 피고인은 할 말이 있는가? 나는 할 말이 너무 많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갈증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주님의 침묵에 깃든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인명희의 찬양으로 들었습니다. 먼저 보내드린 곡은 귀하신 예수 늘사랑교회 해만 찬양대의 곡이었습니다.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0: 하나님의 크신 사랑, 샌프란시스코 코리안 마스터 코랄의 찬양이었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0: 1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5: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4: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6: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싱크볼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3: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4: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5: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은 은하수 구수롱님께서 청하신 곡입니다. 2023년도에 돌아가신 친정아버지께서 좋아하시던 곡이라고.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청하셨어요. 율챔버 과이어의 찬양으로 보내드릴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CCN 캠프 김은영입니다. 사자성어 가운데 수적 천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수, 물방울 적, 뚫을 천, 돌 석. 작은 물방울도 계속 떨어지면 마침내 단단한 바위를 뚫는다는 뜻이죠. 작아 보이는 일상도 멈추지 않으면 어느새 삶의 결을 바꾸어 놓죠. 큰 결심 한 번보다 매일의 작은 실천들이 더 소중하고 또 그 작은 실천들이 결국 내 인생을 바꾸는 거겠죠.

한웅재 한 걸음 한 걸음씩 오늘은 라이브로 전해드렸어요. 사랑스런 님께서 첫 곡 제가 좋아하는 한웅재 목사님 곡이네요. 시골길 걸으며 이 곡 들으며 더 좋았었던 추억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1분 1초가 모이고 모여서 하루가 되고 하루가 모이고 모여서 한 달, 1년 그렇게 우리의 삶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오늘의 하루는 어떠셨나요? 생활도 그렇고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아주 작은 믿음일지라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계속 자라난다면 언젠가는 돌덩이같이 굳었던 바위도 딱 뚫고서 새 길을 낼 수 있는 그런 기적이 우리 삶에 있지 않을까요? 콩나물 같다는 생각이 문득 예전에 한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좀 잘하는 것 같지 않은데 물을 줬을 뿐인데 가만 그 보자기를 뒤집어 쓰고 어느 틈에 길게 길게 자라나 있는 콩나물. 물은 콩 옆을 스쳐 지나갈 뿐이지만 목사님의 말씀은 혹은 우리 하루의 이런 짧은 기도가 스쳐 지나갈 뿐인 것 같지만 나를 자라게 하는 믿음의 영양분이 된다는 것. 오늘 그런 말씀 묵상으로 또 하루가 가득 뿌듯함으로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잇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턴 에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 흑더덕 진액,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 미세차,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6종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홀린 팩트 매일 한 걸음 그리고 존 영과 선예가 함께한 매일 주와 함께 굉장히 경쾌한 곡이어서 늦은 밤이지만 왠지 이 박자에 맞춰서 흥얼거리며 걷고 싶어지는 그런 찬양곡이기도 하죠. 이런 곡을 들으면 같이 마음이 기뻐지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약간의 소외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마음마다 또 다를 테니까요. 오늘 일찌감치 오셔서 살짝 같이 걱정하고 있어요. 유리님, 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자기 객관화가 돼 있으신 건가요? 실은 이렇게 사연을 쓰실 때 이 표현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때 불평불만하고 찡찡대고 투덜대서 미워할 만한 사람이라고 자기 인식을 하고 계신 게 좀 속상했어요. 그래도 한편으로는 이런 표현하신 거 참 잘했다고 칭찬해 드릴게요. 그리고 사람은 다 한 부분 그런 부분들을 다 안고 살죠. 실은 저 하나 고백하자면 이번에 건강검진 했는데 모든 게 다 그 점점점 나빠지는 예 그런데 굉장히 좀 충격적인 한 가지가 상담을 받아보라는 선생님의 권유가 있었어요. 세상 안 그럴 것 같은 저도 상담을 받아보시면 어떨까요?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면서 마냥 즐겁고 행복하고 깔깔거리고 또 용기를 주고 하는 그런 저의 모습도 방송으로는 비춰지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도 상담이 필요한 그런 어떤 마음이 있었던 거죠. 저희는 같이 그런 부분이 있는 사람들끼리 마음을 나누며 찬양 들으며 또 다시금 자기 자신을 일으킬 수 있는 누군가가 자기를 딱 잡고 끄집어내주지 않는 한 어떻게 보면 자기를 또 무릎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큰 손은 역시 우리 주님의 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곡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저 이 곡 들을 때마다 저의 마음이랑 살짝 비슷하기도 하고 그러한 시간에 우리는 오롯이 한 분께 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 그거 된다는 게 참 감사한 우리 크리스찬이 아닌가 싶어서 나영환의 오불 방혼이라는 어쩌면 지금 이런 상황이시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도 불 꺼진 방 안에서 혼자 이 노래를 부른다. 그런데 이 노래의 찬양이 너무 귀하죠. 저는 이런 반전이 꼭 있으시기를 응원하면서 함께 할게요. 그리고 오늘 아주 일찌감치 오셔서

푯대를 향하여 듣고 싶다고 청하신 오늘 조주옥님. 이 곡은 조유진의 음성으로 같은 곡이에요. 어노인팅의 푯대를 향하여와 같은 곡입니다. 조유진 씨 음성으로 전해드릴게요. 요풍길님 깜놀했어요. 자주 들어올게요. 어디 갔다 이제 오신 거예요? 저 시작한 지 CCN 캠프 들어온 지 벌써 6월 15일부터 시작했는데 달이 바뀌었는데 왼손 공기 달인님도 은영님 깜놀요. 아침에는 항상 방송 들었는데 이 밤에 와우라고 하셨어요. 일찍 빨리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들어와 들어와 외쳐드릴게요. 주수마미님도 오랜만에 출첵합니다 하셨어요. 3214님 매일 이 시간 즐겨 듣는 애청자입니다 하셨고 이 밖에도 정말 많은 사연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은 1부에서 사연 신청곡 좀 집중해서 전해드리고 2부는 기다리고 계시죠? 목요일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이 두 분들의 입담이 너무 항상 웃음을 자아내시고 또 무엇보다 정말 새 앨범을 소개를 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새 곡을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어서 CCM 공부방 2부에서 전해드릴게요.

솔직히 두려워. 하루 종일 괴롭히는 생각들, 멈출 수 없는 걱정에,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이제 난 지쳤어.

3214님의 신청곡 손영진 은혜로다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앞서 나영환의 오늘도 불 꺼진 방 안에서 혼자 이 노래를 부른다. 오불방혼이라는 곡. 꼭 나의 이야기 같이 느껴질 때가 많죠. 조유진의 표대를 향하여도 함께 하셨어요. 짱가님께서 오늘 유방암 4년차 검진 통과했습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드려요. 왼손 공기 달인님께서 지금 무릎 수술을 앞두고 병원에 누워 계시다고 낯선 공간에서 잠도 안 왔는데 반가운 목소리에 위로받고 내일 술술 잘 돼서 두 다리로 펄펄 날기를 기도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응원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꽃들도님께서 레버런드 박의 의의 면류관 요즘 다들 바쁘고 지치는 일상이지만 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찬양 한 곡이 큰 위로가 된답니다 하시며 신청해 주신 곡 전해드리고요. 그 전에 우리 짱가님 또 왼손공기 다리님 응원하면서 우리 항상 몸과 마음 지치고 힘들고 아프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시고 우리는 그런 기적의 산 증인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저 이 곡 참 좋아하는데 소울의 기적을 믿나요? 라는 곡 먼저 듣겠습니다.

트 박의의 멸류관 앞서 소울 기적을 믿나요 전해드렸어요. 영육구원님께서 제가 콩나물을 갖다 말씀드렸는데 저는 제 모습에 비춰볼 때는 대나무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대나무의 마디가 나눠진 모양에 있습니다. 키가 클 때마다 일정한 부분의 선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온 힘을 쏟아 여기까지 자라고는 쉬워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시 자라기 위한 출발선이기도 했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 같기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성장은 매끄러운 모습보다는 힘들어 넘어져 쉬어가더라도 어렵게 다시 일어서고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제 삶도 그러했다고 생각하기에 저의 모습은 콩나물보다는 대나무의 모습에 가깝다고 생각을 한답니다. 하고 바로 이렇게 귀 기울여서 저의 이야기에 바로 반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이 대나무 이야기는 발바닥에 땀나기 님께도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였어요. 지금은 매듭을 짓고 다시 시작하는 그런 시기일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제발 저를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집에 많은 아이들이 함께해서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행복한 홈스테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힘드네요. 기도 부탁드려요. 하는 사연 주셨어요. 우리 조금씩 잘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이힘에 자라는 기쁨 들을 때마다 같이 좀 쑥쑥 자라나는 그런 느낌이 들죠. 스카이엘님께서 노래도 너무 좋고 은영님 예전 목소리 나오는 것 같다고 2부 가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저희 공부방 잉글리시 이렇게 진행할 때는 이 분들과 함께 하면은 저도 약간 이 차분함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막 장난치고 공부방에서는 그런 거 재미가 또 있죠. 오늘 선물 받으신 거 인증하신 분들 많이 계신데 비공개로 하지 마시고 공개적으로 선물 잘 받았다고 인증 부탁드려요. 캠프가 좋은 선물이 많이 있어서 선물 드리고 있는데 선물 받았다고 자랑자랑 해주셔야 다른 분들도 좀 사연도 더 많이 쓰시고 재미있게 또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자, 2부는 말씀드린 대로 시생 공부방 준비하고 있습니다. 3296님, 깜짝 놀랐어요. 선물 감동이네요. 오늘은 자기 전에 CBS를 위해서 기도하고 잘게요 하셨어요. 그리고 신청곡까지 나오면 생일 같은 날 될 것 같다고 하셨는데 흐르고 있습니다. 생일 하시죠. 자, 황다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함께 하시고요. 저 2부에서 뵐게요.

0: CBS
1: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0: 소화는 위장이 아니라 마음이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편하면 얼굴이 펴지는 것처럼 위에 주름도 펴집니다. 우리 몸은 기분이 좋아야 위장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위액 분비와 위벽의 혈액순환도 좋아집니다. 즐거운 상대가 훌륭한 밥이고 부담되지 않는 화제가 좋은 반찬입니다. 이병욱의 내일도 내 삶은 눈부시다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에 서울 강서구 화곡 순복음교회 김성호 목사입니다.
1: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새로운 시작을 여는 오순절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한 해 동안 반드시 지켜야 했던 세 가지 큰 절기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신 유월절이 지난 지 50일째 되는 날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첫 열매를 감사로 드렸고 출애굽 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오순절은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였습니다. 신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같은 오순절을 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부활 후 50일째 되는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더 이상 두려움에 숨어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고 그렇게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자기의 백성을 세우셨다면 신약에서는 성령으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순절마다 새로운 시대를 여시고 새로운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오순절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함께하는 삶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성령께서는 홀로 있는 제자가 아니라 함께 모여 기도하는 공동체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믿음은 결코 혼자 자라지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는 다시 일어설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을 기쁘게 만나 주십니다. 둘째는 성령으로 새 힘을 얻는 삶입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았고 불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지치고 낙심하셨습니다.

0: 낙심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힘과 용기를 날마다 공급해 주십니다. 셋째는 사랑을 나누는 삶입니다. 구약의 오순절은 혼자 즐기는 절기가 아니었습니다. 가족뿐 아니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까지 함께 초대하여 기쁨을 나누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나눔으로 이어집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안부를 묻는 전화 한 통, 작은 친절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다시 살아갈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작은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주변의 한 사람에게 사랑을 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시작하셨던 새로운 역사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서울 강서구 화곡순복음교회 김성호 목사였습니다.

0: CBS 새것도 결국 낡은 것이 돼 낡은 것도 예전엔 새것이었듯이 영화 우리도 사랑일까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0: 김은영의 CCN 캠프 2부 첫 곡으로 아, 밤에 들어도 참 좋네요. 낮에 축복송 진행할 때 참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 주셨던 곡인데 오세연의 꽃말이를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2부는 말씀드린 대로 CCN 공부방으로 운영이 됩니다. 두 분 함께 해주시는 주쌤, 김쌤 함께 새로운 CCN 앨범 어떤 신곡들이 있는지 함께 대화하면서 들어보는 시간 마련할게요. 두 곡의 찬양 전해드리고 두 분 쌤 만나보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또 역시 최근에 참 많은 사랑을 받는 그런 팀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특히 워십팀 중에서 이분들의 신청곡이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죠. 피아 워십과 또 예람 워십의 찬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예람 워십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피아 워십의 찬양으로는 아주 흥겨운 찬양 실로암 함께 해보시죠.
1: 현대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큐밍 청소기는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2: 청소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1: 큐큐큐큐큐밍
2: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

0: 자, 매주 목요일에 마련하는 공부방 시간입니다. 어쩌다가 공부방으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CCM 새 앨범 코너로 마련을 했는데 두 분이 오셔서 너무 쌤 같은 다정함으로 우리에게 새 앨범을 소개를 해주셔서 자연스럽게 주쌤, 김쌤 이런 이름으로 우리가 부르게 됐습니다. CCM 공부방 시작하겠습니다. 주쌤, 김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제가 주쌤, 김쌤이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김영범 그리고 주창훈. 그 지난번에 실은 제가 주창훈 씨를 막내라고 근데 막내가 아니시더라고요. 둘째야.
2: 막무가내죠, 막무가내. 막내 아니고.
0: 막내는 우리 김영범 씨가.
2: 네, 저예요. 귀요미 네, 막내.
0: 귀요미 막내 담당으로 이제 자 막내 김쌤과 또 주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도 공부방으로 꾸며드리긴 하지만 새 앨범을 네, 소개받는 시간이고요. 2부 시작하면서 제가 오세연의 꽃마리를 네. 들려드렸는데 와, 이 곡의 큰 공헌자가 우리 주쌤이라는 이야기를 백원경 아나운서가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아,
1: 몇 년 전에 백디님이 가스펠 아워 진행하실 때
0: 맞아요.
1: 제가 1년 정도 요즘 노래나라는 코너에서 그때도 이제 좀 새 노래들을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때 우연히 꽃마리가 좀 좋아서 한번 소개해드려야겠다 했는데 또 방송국에 등록이 안 돼 있던.
0: 없었어요.
1: 네네. 그래서 그때 수많은 그 등록 안 된 곡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아무튼 그때 소개해드리고 나서 청취자분들이 너무 많이 좋아해 주셔서
0: 맞아요.
1: 그 이후에 신청곡도 많이 해주시고
0: 맞아요.
1: 또 여러 방송들에서 많이 틀어주셔서 제가 그 만들고 부르신 오세현님이 저를 좀 잘 모시고 있는 약간
0: 아 그런 뒷이야기가 있었군요. 거기까지는 몰랐으나 아 저는 제가 가끔 좋아요 특집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통계를 쭉 내서 네네. 그동안 많은 신청곡으로 들어왔었던 혹은 많이 방송이 되고 또 저희는 좋아요를 누르는 버튼이 있기 네. 때문에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곡에 대해서 좋아요를 누르시면 그걸 통계를 쫙 내서 뭐 1위부터 100위까지 뭐 곡들을 가끔 소개를 해드리는데 오세연 꽃말이는 항상 거의 10위권 안에 꾸준히

0: 꾸준히 들어오는 곡이었거든요. 근데 그 곡을 처음 저희 CBS 음반 자료실에 집어 넣어 주신 분이 네. 우리 주쌤이다. 공로상을 드리겠습니다.
1: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 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존재하지도 않았었는데 어쩌면. 이 방송 안에서는. 네. 근데 한번 들려지고 나서 사람들이 이렇게나 좋아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0: 네, 맞아요.
2: 그런 사례가 계속 좀 이어졌으면 그럼요. 좋겠습니다.
1: 그럼요. 이제 공부방에서도 네. 소개하는 곡들이 여러분들이 또 듣고 좋다고 생각하시면 네. 신청곡으로도 많이 신청해 주시고 하면 또 제2의 꽃말이가 네. 나오지 않을까.
0: 또 뒷이야기지만 제가 주님 말씀하시면 이 가사가 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말씀하시면 서리라 네. 그때는 제가 김영범 씨를 전혀 몰랐을 때인데 네, 네. 그 버전 중에 최수종 하이라 버전이 네, 있는 거예요. 있어요. 이 두 부부가 이제 부르시는데 갑자기 고 스톱이 있는데 네. 제가 그냥 농담으로 주님의 고스톱이 바로 주님 말씀하시면 이 찬양 가사 같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지금 그게 거의 제가 한 15년 전쯤에 그 곡을 소개하면서 했던 멘트였는데 네. 지금도 그거를 기억하시고 김은영 아나운서가 그때 주님 말씀하시면은 고스톱이라. 주님 고스톱이라 그랬다.
1: 얼마나 충격을 받으셨습니까?
0: 네, 너무 그때 그게 신선하게 저는 생각이 됐었는데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나중에 한번 뵈면은 그때는 제가 또 찰석같이 목사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 정말 죄송해요 이러고 한번 말씀을 드려야지 그랬었던
2: 아, 괜찮습니다.
0: 이야기가 있답니다. 네.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시는 바로 그 찬양을 쓰신 우리 김영범 씨가 오늘 김쌤으로 지금 새 앨범을 소개해 주실 텐데 자 그럼 네. 우리 오늘은 김쌤 김주쌤 누가 먼저 하실까요?
1: 먼저 하시죠.
2: 아니
3: 고 나의 순서죠.
2: 네. 자 그러면 네 제가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그 뭐 순위 얘기하시고 하트 얘기하셨는데 제가 정확하게 그 집계된 차트를 보진 않았지만 제가 요 선곡하기 전에 이 1년간의 선곡표 고고에 이제 좀 넣어봤어요. 저희가 가급적이면 등록이 안 된 곡들만 좀 네. 위주로 하려고. 근데 제가 작년 올해 곡은 아니고요. 작년 곡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 히스플랜이라는 팀이 있고요. 네. 보니까 뭐 CCN 캠프 안에서만 해도 지난 1년간 거의 한 매주 혹은 열흘에 한 번꼴로 네. 넌 꽃이야가 계속
0: 맞아요. 네. 우리 노을이가 너무 예쁘게 불러가지고 찬노을 네. 그게 유튜브로도 먼저 떠가지고
2: 그쵸. 네. 사실 그 영향을 무시 못합니다. 그러니까 히스플랜이란 팀이 매달 정말 멋진 곡을 발매를 해왔었는데 사실 그 곡들이 이렇게 뭐 차트에 오르고 하진 않다가 이 찬월이라는 이 어린이가 이미 약간 인플루언서니까
0: 네, 그렇죠.
2: 그것 때문에 차트 100위 안에 오르는 기염을 통했어요. 네. 근데 그 이후로 어쨌든 뭐 좋은 곡이니까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고 이렇게 신청도 많이 하시고 거의 매주 혹은 매달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 반면에 그 소개되지 않았던 노래 중에 제가 굉장히 아끼는 노래가 있어서 오늘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0: 굉장히 아끼는
2: 네, 그거. 사실 저는 히스플랜 정말 너무 멋진 노래들이 많은데 그 중에 이렇게 느린 노래가 거의 없거든요.
0: 네네.
2: 거의 대부분 빠르거나 경쾌한 노래가 네. 대부분인데 느린 노래로서 작년 7월 31일 날 발매됐던 곡이고요. 나의 기도라는 곡입니다. 보통은 그 보컬이 두 명이에요. 이시몬 씨랑 박준 씨랑 그럼 둘이 같이 부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때는 좀 독특하게 박준 씨가 혼자 불렀어요. 조금은 이렇게 우울하게 들리는 이야기인데 사실 이렇게 삶이라는 파도가 거칠게 몰아치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아주 작은 내 자신이 이렇게 엑스트라처럼 느껴지고 막막하고 막 볼품없게 느껴지고 그런 때가 있잖아요. 누구나. 그럴 때 이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또 그런 마음을 주셔서 다잡고 나아가면 먼 훗날 언젠가 뒤돌아봤을 때 그 빛과 계획을 따라 내가 잘 걸어왔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게 될 거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되게 울적한 노래인데 저는 히스플랜 노래 중에서 가장 많은 감동이 있었고 네. 이 노래는 정말 꼭 우리 청취자분들이 아셔야 되는 곡이다 네. 생각해서 오늘 들고 나왔습니다.
0: 네, 재작년? 작년?
2: 작년 7월.
0: 네, 히스플랜의 나의 기도 오늘 네. 김쌤이 추천해 주시는 첫

0: 히스플랜의 나의 기도, 좀 잔잔한 곡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방송이 지금 11시가 훌쩍 넘어갔기 때문에, 오히려 들으신 분들은, 너는 꽃이야 보다, 이 곡이 더이 시간대에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느끼실 것
1: 네,
0: 같아요.
1: 그러실 것 같고요. 전이 노래 들을 때마다 되게 울컥하더라고요. 이게 모두가 그렇겠지만 이렇게 잘한다고 생각하고 나좀 제대로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때가 있는가 하면 난 루저야. 난좀잘 못하는 것 같아. 또 다른 사람하고 비교도 되고 하니까 그런 울적한 마음을 누구나 겪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언젠가 이렇게 뒤돌아보면 그분의 빛 안에서, 그분의 이끄심 안에서 내가 잘 있었구나라고 생각이 될 거라는 그 고백이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0: 덕분에 오늘 정말 귀한

0: 곡을 저희가 함께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곡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음반 자료실에 없었어요.
1: 그렇죠?
0: 그래서 오늘도 새로 하나 잘 추가를 한것 같습니다.
1: 야호.
0: 야호. 자, 또 이제는
1: 네.
0: 주쌤께서 해주실 텐데 저는 실은 처음 들어봤어요.
1: 네.
0: 네, 청지기?
1: 될수 있으면은 중간중간에 좀 여러분들이 아실 법한 가수분의 새 노래 이런 것들도 골라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최근에 또 들었던 곡 중에 좀 인상적인 곡이어서 좀 가지고 왔고요. 올해 4월에 발표된 곡이에요. 네.
0: 그러니까요.
1: 청지기의 불안이라는 곡입니다. 오예리 씨가 만든 프로젝트 팀인데요. 이게 이제 불과 세 번째 나온 싱글이에요. 권성근, 강인선 이렇게 남녀 두 분이 함께 부른 듀엣곡인데요. 내 연약함들로 인해서 오히려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잘 아시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그 노래의 현대판 버전이라고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0: 근데 제목 자체는 불안.
1: 네.
0: CCM에서 이런 제목을 찾기는 쉽지는 않아요.
1: 그렇죠. 보통 불안이라고 하면 불안하지 말라. 보통
0: 그렇죠.
1: 그런
0: 두려워
1: 성, 그렇죠.
0: 말아라.
1: 그런 말씀을 좀 인용해서 사용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 곡은 제목도 불안이고, 처음 노래가 시작되면 자기가 불안하고 예민하고 이런 자신의 상태를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접했던 그런 가사의 어떤 표현 방식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새로운 부분들이 있고요. 이런 자신의 개인적인 내면을 드러내면서 풀어낸 방식이 좀 신선하고, 한번 그 부분에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래하신 권성근, 강인선 이두 보컬 하모니가 정말 좋거든요. 예전에 보면 남녀 듀엣곡들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죠?
0: 맞아요.
1: 아마 기억나시는 곡들이 몇곡 있으실 텐데, 요즘에는 좀 이렇게 흔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 곡이 어떻게 보면 좀 향수를 불러일으키게 하는 그런 곡이에요.
0: 알겠습니다. 남녀 듀엣곡도 참 귀하지만
1: 네.
0: 흔치가 않거든요. 자, 근데 또 추억을 소환할 수 있는 그런 곡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굉장히 독특하단 말이에요. 불안이라는 제목의
1: 네.
0: 청직이라는 프로젝트 팀. 오늘 모든 게다 새로운 것 같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권성근, 강인선의 듀엣곡, 불안. 함께 해보시죠.

0: 네, 듀엣곡으로 불안을 함께 해보셨어요. 권성근, 강인선 이 곡을 들으면서 뭐 듀엣곡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그 비슷한 예전의 향수에 많이 느낄 수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가사에서 주는 그런 느낌들이 또 찬양 나가는 동안 우리 김영범 씨가 눈을 반짝반짝 김쌤께서 한 말씀
1: 제가
0: 지금
1: 원래 이 노래를 1번으로
0: 원래는 내
1: 소개하려고 그러고 있었는데
0: 거였는데.
1: 치고 들어오신 거예요.
2: 불안해하시더라고요.
0: 아니 그만큼 지금 두 분에게 사랑받은 이거는 정말 픽미였는데
1: 아, 예,
0: 나 그게
1: 그럼요.
0: 된 곡이네요.
1: 저는 올해 상반기에 나왔던 신곡 중에서 가사 1등을 뽑아라 그러면 전이 노래를
0: 아,
1: 꼽고 싶고요.
0: 어떤 점에서? 네.
1: 불안이란 제목도 흔치 않았지만 다루는 이야기의 주제가 정말 흔치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
0: 네.
1: 안에 막 예민함도 있고 불안함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어떤 마음으로 비춰질 만한 걸 갖고 있지만 그런 예민함 때문에 주님을 더 느낄 수 있고 뭐
0: 아하.
1: 불안함 때문에 주님을 의지할 수 있고 이제 내 단점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드러낼 수 있는 어떤 것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그
0: 네.
1: 고백이 너무 귀한데?
0: 네.
1: 그런 마음을 가질 만한 사람이 너무 많을 텐데? 라는 생각이
0: 네.
1: 들었고요. 그 최근에 이제 악뮤 앨범에 보면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0: 그렇죠.
1: 곡이
0: 너무너무 많은
1: 있어요.
0: 사랑 받고 있죠.
1: 그 노래도 그렇고 예전에 애니메이션이었던 인사이드 아웃도
0: 아,
1: 그렇고
0: 맞아요.
1: 공통적인 게
0: 네.
1: 슬픔이란 감정도 소중한 거다.
0: 네.
1: 내 안에 있는 불안이란 감정도 귀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이런
0: 아,
1: 같은 맥락이어서 전 너무 좋은 곡이었다고 생각해요.
0: 네. 거의 그러면은 한 5년 뒤에 차트 좋아요에 불안이 이제 꽃말이처럼 올라와 있는 그런 걸 예상할 수
1: 그럴 수도
0: 있겠는데요. 그런
1: 있겠죠.
0: 그림이
1: 불안한
0: 그려지는데요.
1: 분들이 요즘 많아가지고.
0: 큰 그림이 예, 5년 뒤, 10년 뒤에 CCM 캠프 좋아요 차트 네, 순위 안에 불안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자.
2: 좀 제목이 긍정적이 아니어서 불안불안하네요.
0: 아, 그래도 너무 귀한 곡을 오늘 두 분. 아, 다음에는 더 많은 곡들을 또 소개를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청취자분들의 이게 높아지셔가지고 기대치가 한 곡만으로 끝내는 거 너무 아쉽다. 더 많이 들려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들이 계셔서 자, 앞으로 더 이제 발전하고 더 많은 곡들을 들을 수 있는 CCM 공부방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두분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곳곳에 소나기가 가끔은 너무 많이 내려서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여름 보내고 계실 텐데요. 오늘 김도현의 찬양 여름도 함께 보셨고요. 그 전에 주쌤 김쌤 두 분이 공부방에서 살짝 언급하셨던 곡이죠.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악뮤의 곡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비 준비하시니 심형진 찬양을 전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공부방으로 2부 전해드렸고요. 저는 내일 또 CCM 잉글리시도 준비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침표, 내일은 물음표. 지금까지 김태현 작가 함께했고요. 제작 진행의 김은영이었습니다.

CBS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가장 믿을 만한 용기란 직면한 위험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금도 겁을 모르는 사람은 겁쟁이보다도 더욱 위험한 사람이다. 살아가는 중에 위험이 없을 수 없다. 언제 어디서 위험이 닥쳐올지 모른다. 위험에 직면했을 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이다. 위험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능력, 그리하여 그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능력, 그것이 진정한 용기다. 쓸모있는 용기의 소유자가 되자. 모비딕의 작가 허먼 멜빌의 말입니다.

낯선 장소를 여행할 때 요즘은 나만의 소소한 주제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특정 음식을 따라 전국 곳곳을 누비는 사람, 또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순례하는 사람, 시장을 구경하는 사람, 특별한 숙소를 찾는 사람. 자, 여러분은 어떤 주제에 솔깃하세요? 나만의 여행 지도를 그리는 일, 멋진 일이죠. 어린 시절 기행문을 쓰듯이 기록으로 남겨도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나만의 지도가 하나 둘 쓰여지면 내 삶의 추억도 생각도 더 채워지겠죠.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어떤 특정 주제를 가지고 여행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이고요. 저희 애청자 중에 FA님도 지난번엔 당양도 가족들을 만나러 이렇게 전국을 다니시던데 그냥 다니고 사진 찍고 만나고 거기를 넘어서 기록으로 남겨두면 두고두고 내가 했던 일들에 대한 어떤 발자국? 궤적? 그런 걸로 남을 수가 있어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걸 전해줄 수도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여름 계획들 많이 짜시던데, 가족과 함께 그렇게 주제를 가지고 여행하셔도 좋을 것 같고, 나만의 혼자만의 여행이라면, 또 특별히,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주제로 여행 가고 싶어요. 라는 얘기들 생각하신 거 있으면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샵 7997,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메시지로도 보내주시고요. 레인보우로 방송 들으시는 분은 사용과 신청란에 보내주시면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들었어요. 이 곡, B2E 여행이라는 곡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인천에 비올것 같더니 잔뜩 흐렸거든요. 근데 해가 나옵니다. 내일기도 김진아님. 어제 날씨도 그랬던 것 같아요. 비가 조금 오다가 다시 해가 나고 그러다가 비가 좀 오다가 이렇게 비가 계속 오려나 했는데 다시 해가 나고 제가 있는 곳은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계신 곳의 날씨도 전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추억님이 신청하신 곡, 이 하루도라는 곡 신청하셨는데, 오늘 이 하루도가 아니라 그냥 이 하루도죠. 글로리아 예수찬양 선교단입니다.

내 안에 숨겨진 달란트를 발견하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8751번님의 신청곡 나는 죽고 주가 살고 최인혁이 불렀고요. 오늘을 감사로 누립니다. 아멘. 신감사님이 신청하신 곡 감사송 백화형기 백화슬기가 함께한 곡이었습니다. 지금 목동이에요. 방송국 지하주차장에 도착 보계근원님이 오셨네요. 환영합니다.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성경 필사전시 보러 오셨대요. 은혜의 시간, 감동의 시간이 될 겁니다. 괜찮아요 라는 아이디 쓰시네요. 오늘도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다솔님은 집에서 재택근무하고 계신데 오늘은 창문만 열어놓고 일하는데도 시원하고 좋아요. 날씨가 맑으면 맑아서 감사. 흐리면 또 흐려서 감사합니다. 요즘 제가 너무너무 은혜로 듣고 있는 찬양인데요. 주님의 선하심 신청해 봅니다. 배경으로 지금 일하시는데 배경으로 이 곡이 들릴 겁니다. 주님의 선하심, 기프티드, 그리고 한밤의 프레이즈가 함께합니다.

길을 만드시는 주, 길을 만드시는 분, 웨이메이커였습니다. 천관웅 목소리로 들었고요. 주하랑님께서 강릉도 잠깐 비가 내렸었는데 지금은 맑음. 오늘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갑니다. 아멘. 수연님, 창밖에 초록이 보여요. 옥수수, 깻잎, 오이 넝쿨, 토마토, 호박 넝쿨, 부추, 고추까지. 토양과 햇볕, 비, 바람. 이 자연이 주는 양분만을 먹고 하나님의 섭리로 쑥쑥 잘 자라고 있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 있죠. 그러니까요. 라니님께서 거기 있었다 신청하셨어요. 찬양으로 늘 위로받는 하루하루가 감사합니다. 아멘.

주만 바라볼지라 김광진, 김미은이 부른 곡이었습니다. 주영훈, 조범진, 이철규가 함께한 거기 있었다. 이전에 함께했고요. 안젤리나 쫄리님, 그림 작업 전에 출석하고 인사 나눕니다. 함께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1197번님께서 취준생 둘이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롯이 레인보우 들으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빨리 취업이 되길요. 답답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간절하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불안하기도 하고 그러실 것 같아요. 예, 모든 상황을 뛰어넘으시는 주님께서 가장 맞는 곳, 그 달란트를 잘 쓸 수 있는 곳, 좋은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그 자리에 가라 하시리라 믿습니다. 곧 가라 하시리라 믿습니다. 은혜는 만나 같아서 신청하신 곡 장종택이 부릅니다.

장종택 은혜는 만나 같아서 함께했습니다. 루이스님 당양도 일부 들으면서 식사하고 책 읽고 있는데요. 당양도 덕분에 근사한 레스토랑이 됐다가 지금은 북카페가 됐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의 저서 날기새 1탄 보다가 세상의 축복은 편안하지만 주님

주님의 축복은 평안이라는 글귀를 보니 또 잔잔한 감동이 옵니다. 그 감동 안에 당향노도 포함되어 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저도 날기새 들으면서 남은 자의 해야 할 일이랄까? 남은 자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했는데 또 오늘 로이스님의 얘기를 들으니까 반갑고 또 말씀을 기억하게 되고 그러네요. 전지윤님께서 여기 태국이에요. 태국 선교 왔습니다. 동안교회 팀입니다 하셨어요. 예, 기도 부탁한다고. 아마 많은 기도 가운데 가셨으리라 믿습니다. 그곳에서 씨앗을 뿌려 그 씨앗이 귀한 열매를 맺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바라고요. 말씀에 갈급한 자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 갈급함을 채우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또 함께 그곳에 선교하러 간 분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커브 미니스트리 앨범에서 선교사 들려드리면서 1부는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에서 봬요.

0: CBS
1: 장희관의 지금 자연은
2: 보르네오 원주민 출신의 가이드 베네딕트가 메란티 나무의 방근을 막대기로 힘껏 내리치는 소리입니다. 원주민들은 길을 잃었을 때 나무를 두드려 동료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립니다. 방근은 땅 위로 노출된 나무의 넓은 뿌리를 일컫습니다. 사람 키만한 이 방근을 막대기로 치면 저주파 진동이 발생해 사람의 목소리보다 더 멀리 전달되지요. 인간은 오래전부터 자연이 만들어 놓은 구조를 이용해 서로 소통해 왔습니다. 보르네오 원주민들에게 거대한 나무의 방근은 숲속의 이정표이자 북이었고 자연이 선물한 통신 장치였습니다.
3: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0: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서은미 재즈 트리오 앨범에서 네온호니 은총이버 찬송가 함께했습니다. 연주곡으로 들으셨고요. 그레이스님의 신청곡이었어요. 당신을 향한 노래 2부로 오셨습니다. 8106번님께서 우리 자매님들과 서울 둘레길 걸으러 갑니다. 비 온 뒤라 그런지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주네요. 딱 지금 날씨면 유지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주와 함께 길 가는 찬양 신청합니다. 주와 함께 길을 걷는다라는 의미의 찬송가 신청하신 거죠? 예, 준비해 놓겠습니다. 오늘 둘레길 걸으시면서 돈독하게 우정도 쌓으시고 또 둘레길 다 돈 다음에 맛있는 것도 드시고 은혜도 나누시고 예,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뿌꾸레미님 작년에 러닝 시작하고부터는 여행 가방에 운동복 챙겨 넣어서 여행지에서 러닝하고 기록합니다. 떠올려 보니까 모두 바닷길을 달렸어요. 여수, 제주, 인천 그 여행지에서의 달리기 참 매력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여행지에서 달리는 분들 보면 그렇게 멋있던데. 한웅재 가볍게 여행하기 신청을 하셨어요. 그리고 폴라리스님 올 하반기에는 틈틈이 혼자 떠나는 여행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세우지 않고요. 훌쩍 떠나는 여행.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바람이 이끄는 대로 그죠? 더 나이 먹기 전에 즐겨보려고요. 좋죠. 좋죠. 지금 오목공원에 계신다고 반갑습니다. 어휴 가까이 계시니까 좋은데요. 자 그러면 한웅재 가볍게 여행하기 그리고 팀록 워십 앨범에서 주와 함께 걸어가네 두 곡 전해드립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네 팀록 워십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당당하게 라는 아이디 쓰시는데요. 저희는 지금 정선으로 2026년 합신 전장련 여름 수련회 봉사자로 가고 있어요. 오산 성도교회 집사들인데요. 찬양 들으면서 여행 가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이 전장련 수련회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가운데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신청곡 10살 딸인 지윤이가 요청한 은혜입니다. 예, 여행 가는 기분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가는 그 길에 축복하는 마음으로 또 띄워드립니다. 은혜 들려드리겠고요. 우리 지윤이도 듣고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 기도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도 이 곡 은혜를 신청하셔서 함께 듣겠습니다.

오늘 논산에 왔거든요. 현소 수료식. 눈물이 나서 혼났어요. 또 성장한 모습을 보니까 감사드리게 됐고요. 머리 깎은 모습이 조금 웃음이 났다고. 서영재 마음님. 아니,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벌써 한 달이 된 거예요? 4주 훈련 맞죠? 2주 아니죠? 이렇게 시간은 또 가네요. 예, 더 잘한 모습, 더 성장한 모습, 앞으로도 계속 보게 되실 겁니다. 박요한, 오늘이 선물입니다. 사형제 마음님과 같이 들었습니다. 또 오늘을 선물로 받으신 분 계세요. 6067번님, 오늘 우리 딸 39번째 생일입니다. 따님의 생일. 벌써 두딸 엄마가 된 엄마 딸 용주야. 생일 축하하고, 이젠 주신 사명 감당해야지. 용주 생일을 축하하는 축하곡으로 진짜 우리 딸에게 들려주고 싶은 곡이 있는데,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예, 용주님, 하나님의 딸로 매일이 축복받은 건강한 삶이 되길 바라고요. 잘 태어나셨어요. 축하합니다. 그리고 로이스님이 내일 저 생일이거든요. 미리 축하해 주세요 하셨어요. 로이스님, 항상 좋은 글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의 글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표현해 주고 계신데 매일 그 글이 또그 마음이 기쁨으로 채워지길 감사로 채워지길, 은혜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로이스님도 너무 잘 태어나셨고요. 축하드립니다. 김승희가 부르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용준님의 생일을 축하하며 로이스님 내일 생일을 미리 축하드리면서 두 곡 들었습니다. 김승희 하나님 한 번도 나를이었고요. 위드갓 앨범에서 말씀 앞에서 들었는데요. 이 곡은 배고픈 고질라님이 신청하신 곡이기도 합니다. 이쁜아님 바쁨에 감사하며 선물 받은 오늘을 또 감사드린다고 인사 나눠주셨어요. 잘 오셨고요. 9027번님 근무 중에 이어폰 꽂아봅니다. 어젯밤 위경련으로 자정에 재방송 들었거든요. 자는 것이 늘 불안의 연속이라 제 심장이 열일을 합니다. 자정 재방송을 좀 편안하게 들으셨어야 되는데. 아유, 위경련 진짜 아픈데 괜찮으세요 지금은? 때론 걱정이 있을 때, 염려가 있을 때, 그걸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방법을 알지 못할 때, 에이 모르겠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그리고 내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분이니까 이 모든 상황을 아시니까 하나님 해주세요. 저는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그냥 맡기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요즘 그렇거든요. 밤에 자고 눈을 딱 뜨면은 그 걱정으로 바로 이렇게 잠에 들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럴 때 그런 마음으로 그냥 눈을 질끈 감거든요. 그럼 또 이제 다시 자게 되는 거예요. 우리 9027번님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길 바랍니다. 하얀고래님 반갑고요. 샬롬. 블루딱따구리님 흐릿흐릿한 날씨지만 다육이 꽃이 하나둘 피어오르는 게 참 예뻐요. 아유, 그쵸. 그 작은 꽃들, 다육이들이 이렇게 크진 않잖아요. 근데 어쩜 이렇게 예쁘게 피우는지. 로로님, 다음 주 20년 만에 동생을 똑 닮은 조카가 미국에서 옵니다. 5살 아가에서 25살 청년이 된 얼굴. 단번에 알아보겠죠. 청소도 해야 되고요. 밑반찬도 해야 되고요. 몸은 바빠도 마음은 날개를 단 듯 벌벌 납니다. 기대되고 기다려지시겠어요. 얼굴이 많이 변했을까? 어떤 모습일까? 날 보면 뭐라 할까? 준희빈님. 장마 온다기에 김치 좀 담으려고 배추 사서 절이고 잠시 쉬고 있습니다. 좋은 선곡들로 작은 가방 하나 들고 시원한 바다로 떠나고 싶어요. 가죠 뭐. 지금 가죠. We love입니다. 바다로 가자.

바다로 가봤습니다. 머릿속에 상상으로 그것만으로도 시원해지는 예, 바다로 가자 위로브 앨범에서 들었고요. 토토로님, 장마라는데 인천은 비는 안 오고 후텁지근하기만 합니다. 아빠 계신 곳에 다녀왔는데 그래서인지 어제 딸아이의 꿈에 외할아버지와 통화하는 꿈을 꿨다네요. 할아버지 잘 있어? 아, 그럼 잘 있지. 거기 괜찮아? 여기 아주 좋아. 주님 곁에서 평안하게 잘 계신 듯해서 좋아요. 아, 토토로님, 네. 어찌 보면 응답일 수도 있겠다. 이 꿈이 이젠 토토로님 마음 좀 편안하게 있으라고 아버님이 예, 따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손녀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거기 잘 계시죠? 라고 한 번씩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토토로님의 마음에도 평안이 있길 바라고 원합니다. 이인기 집사님께서 교회 여름 행사합니다. 7월 11일과 12일 유치부 성경학교 7월 17일에서 19일 아동부 성경학교 7월 28일에서 31일 중고등부 수련회 8월 또 청년부 수련회도 있고 이 모든 여름 행사 잘 준비해서 안전 사고 없이 무사히 마치도록 기도해 주세요. 예수전도단 우리 함께 기도해 예, 신청하셨습니다. 이인기 집사님이 지금 이 행사에 많은 기도를 하고 계세요. 이 행사를 위해서 알죠. 지금 계속 이 글을 올리고 계시더라고요. 네, 행사 하나하나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또 행사를 준비하는 손길 위에도 함께 하시길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이인기 집사님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지금 준비하는 방송 청취하시는 분들이 속한 교회 모든 행사들을 위해서 함께 바라고 기도하며 듣겠습니다. 예수전도단 우리 함께 기도해 들려드리면서 전 인사드려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사랑해 CBS.
1: 저는 꿈 노트라고 부르는 공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보통 공책인데 거기다 제 희망과 꿈과 저를 고무시키는 말들을 기록하죠. 가끔 한적한 시간에 꿈 노트를 뒤적거리며 3년, 4년, 5년 전에 써놓은 것들을 들여다보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어떤 것들은 당시엔 불가능한 듯 여겨졌지만 요즘은 오히려 시시할 정도니까요. 저는 계속 꿈을 이루며 전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술가 매튜 켈리의 위대한 나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입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는 전반부는 호프만 목사가, 후반부는 쇼알터 목사가 썼습니다. 쇼알터 목사는 이 찬송가의 작곡까지 한 분으로 아버지에게 기초적인 음악 교육을 받았고 음악학교에 입학해 정식으로 음악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후 장로교회에서 30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목사 안수를 받은 그해 알라바마주 하트셀스라는 도시에서 부흥 집회를 인도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쇼알터 목사는 이전 집회 장소였던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옛 제자들로부터 두 통의 편지를 받았는데 그것들은 모두 그들이 아내를 잃었다는 내용의 슬픈 소식이었습니다. 쇼알터 목사는 이들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라는 신명기 33장 27절을 내용으로 그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를 보내고 난 슈왈트 목사는 이와 같은 슬픔을 당한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란 제목으로 찬송시를 썼습니다.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라는 후렴 부분 가사는 완성됐지만 찬송가 앞부분 가사는 머리에서 떠오르지가 않았습니다. 슈왈터는 이 찬송가의 곡조와 후렴 부분

가사를 호프만 목사에게 보냈고 앞부분 가사의 작사를 부탁했습니다. 며칠 후 슈알터 목사가 부흥 집회를 인도하고 있을 때 호프만 목사로부터 완성된 시가 도착했습니다. 이 찬송가는 그날 저녁 집회에서 바로 불려졌고 곧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입니다.

0: CBS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올해는 슈퍼 엘니뇨가 다가오고 있다는 관측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엘니뇨는 전 세계적인 극한 기상과 식량 문제까지 일으킬 수 있어 염려되는데요. 바다의 불편한 진실의 저자 인하대 김태원 교수는 지난해 노벨 화학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1: COF, MOF라는 물질입니다. 이 특징 중에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를 빠르게 흡착을 해서 가두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0: 그런 물질이 있다면 얼른 쓰고 싶은데요. 너무 비싸지 않을까요?
1: 지금 주목해야 될 점이 저는 갯벌을 들 수가 있겠는데 갯벌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블루카본의 역할을 하거든요. 제가 실제로 계산을 해봤어요. 인공지능을 가지고 MOF, COF로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때 킬로그램당 500불 정도의 가격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산화탄소를 갯벌이 흡수하기 위해서 가격이 얼마나 필요할까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한 3조 7천억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물질을 자연상에 그대로 두고 갯벌이 이산화탄소 포집을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0: 갯벌을 구하는 것이 생명과 우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2: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분은 우리가 온갖 환난을 겪고 있을 때 우리를 풍성히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우리도 역시 온갖 환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는 우리의 위로도 넘치도록 풍성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두 번째 편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완전한 길 열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이 시간 예배할 때 주님 앞에 기뻐 뛰면서 찬양할 건데요, 여러분 함께 하시겠습니까?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의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경건하고 정직한 이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 믿음을 잃어버린 시대에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정직함을 놓아버렸던 그 순간을 우리는 아프게 기억합니다. 주님이 주신 약속을 우러러보며 어두운 데서도 빛을 주시는 그 음성을 오늘 만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 할 첫 곡, 진실하신 주 성령 챔버 코럴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생명 진리 은혜 되신 김요한의 찬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미가 7장 18절 말씀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

부끄러운 우리 허물도 주님께서 품어주실까요? 인애를 기뻐하시는 주님,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시는 주님께 자비를 구합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광나루 남성 중창단의 찬양 함께합니다. 이어서 유창환의 음성으로 그 자비하신 주님, 박미자의 찬양으로 내 주님 지신 십자가 함께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오직 변함없으시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에도 늘 함께하고 도와주시는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글과 함께 꿈쟁이님께서 정해주신 자비하신 예수여 기독남성 합창단의 찬양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상록수님께서 청해 주셨어요. 언제라도 게임의 감사함을 아는 이곳을 좋은 분들과 함께 듣고 싶으시다고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찬송가 412장 청해 주셔서 보내드립니다. 온누리 교회 주향한 성가대의 찬양이고요. 남궁님께서 신청하신 305장 찬송 나 같은 주인 살리신 프레이즈 유니온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김명희님, 장마가 시작되니 모두 모두 우산 잘 챙기시고 한 달도 은혜를 향해 찬양합니다. 모두 비 피해 없기를 기도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좋은예감님께서는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율마님, 오늘도 감사한 하루 보내시기 원합니다. 또 태사님께서는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문자 주셨고요. 굿찌뽕님, 딸의 출산을 앞두고 감사드립니다. 10년 만에 손녀로 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셨어요. 아직 출산 전이신 것 같은데요. 저도 미리 축하를 드리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주이포유 저녁제 방송으로 오신 파란하늘님, 믿음대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참 힘들었는데 큰 은혜와 위로가 된다고 보내주셨어요. 감사드려요. 나는 왕눈이다 님, 오늘도 주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병상에 있는 우리 남편 지치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보혈을 지나 신청해 주셨는데요. 남편께서 잘 회복하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이신라 류기림의 찬양으로 보내드릴게요. 보혈을 지나. 이어서 예람 워십의 모든 걸음 되시네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3: 경리나라.
1: 나는 예수 따라가는 CBS 합창단의 찬양으로 1부의 끝곡 준비했습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잠시 후 2부에 다시 뵐게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이미경의 찬양 2부 첫 곡이고요. 김대환의 곡으로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이어서 듣습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7월 3일 금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은 미가서 7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미가 7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오늘은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누군가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는 일이 민망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살면서도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자신을 발견했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은 민망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을 말입니다. 본문에서 불쌍히 여기시다라는 말로 쓰인 히브리어 라함은 자궁이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로 어머니가 고통 중에 생명을 낳는 모성적 사랑을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감정에서 나오는 연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서 나오는 깊은 사랑과 측은히 여기심입니다. 미가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밟으시고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을 찾아왔던 여러 병자들이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했고 주님께서 그들을 측은히 여기셨을 때 용서와 구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는 물론이고 일상의 삶에서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아, 하나님의 은혜로 어목희님께서 남궁송옥의 찬양으로 청해 주셔서 함께 했습니다. 이번에는 아이노삽창단입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이어서 남설아 금강초롱님께서 이 곡을 청해 주셨었는데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김승일의 찬양으로 보내드릴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Joy For You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오랜만에 글 올려주셨네요. 초이스님, 수한테크 힘내자님. 수한테크 힘내자님은 아들 수한이가 대학생이 되어 1학기 잘 마무리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최선을 다해 기관사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보내주셨고요. 내년에는 군대 갈 계획도 세우고 있다고 전해주시네요. 그리고 서연님께서는 내가 매일 기쁘게를 알람으로 눈을 떴습니다. 새벽기도 가야 하는데 잠시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들려주시는 말씀에 벌떡 일어나 교회로 발걸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지금 유방암, 항암 치료 중이시죠. 부작용이 불면증이라고 하셔서 좀 걱정이 되는데요. 짧은 시간이라도 깊은 잠, 꿀잠 주무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조이포유 저녁제 방송으로 들어오신 3.1절님께서는 방사선 8회차 치료를 오늘 받으신다고, 주일 지키게 해주시고 전도도 하게 하시니 오직 감사뿐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치료 잘 받고 잘 회복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라니님께서는 친정엄마와 나눈 이야기와 찬양이 생각나서 부탁드려봅니다. 우리 가정이 참 힘들었을 때 모두 주 은혜임을 찬양하며 위로받았던 때를 이야기했는데요. 마커스 워십의 주 은혜임을 부탁합니다. 이어서 김형미의 찬양으로 요게벳의 노래 함께하죠.

어둠이나 침대 및 괴물 같은 존재를 향한 두려움처럼 우리 사회에서 외로움은 크면서 마땅히 극복해야 하는 감정이라고 여겨진다. 하지만 외로움은 목마름, 추위, 배고픔과 같다. 팬데믹 이후 불확실성과 외로움의 세상이 된 지금, 외로움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인정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신의 외로움을 인정하는 태도는 우리가 서로에게 손을 내밀고 연대하게 해주는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

제러미 노벨의 외로움 벗어나기 프로젝트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외로움과 아픔이 언제 끝날까?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연세 콘서트 콰이어의 찬양 꽃마리님의 신청곡이었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외롭게 사는 이 그 누군가 김상은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0: 제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로사님께서 노총각 큰아이 홀례시키고 이제는 인생 숙제 하나 더 끝낸 것 같아 마음이 좀 가벼워집니다. 정말 간만에 새벽 산책 가며 한 송이 흰 백합화 청해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요 하고 보내셨어요. 이 곡은 가곡이기는 하지만 가사가 정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담고 있는 것 같죠. 박순복의 곡으로 보내드리고요. 또 이 곡에 이어서 저는 실로암 샘물가에 핀 이찬송도 저절로 떠오르던데요. 국립합창단의 곡으로 함께 할게요.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1: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7: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6: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싱크볼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파로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4: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으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박신화 콰이어의 찬양을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찬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찬양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CBS는 찬양과 말씀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소중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CBS

0: SBS의 방송 선교 사역에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소중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바로 방송 선교사입니다.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욱한 새벽길을 걸어본 적 있으신가요?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뿌연 안개 속에서는 누구나 막막하고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하지만 그 안개가 걷히고 나면 우리가 걷던 그 길이 얼마나 아름다운 풍경 속에 있었는가를 그제야 깨닫게 되죠.

마음의 안개 속을 헤매느라 내가 어디쯤 왔는지 잘 가고 있는 건지 불안할 때도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기억해야겠죠?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우리를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는 분이 계셨고 덕분에 무사히 금요일까지 왔다는 걸.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새 아침을 엽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시럽.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고유가 시대 화물운송 기사님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대 커머셜 다운 다운 다운 생각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프로그램 출시. 신차 가격의 최고 60%까지 만기 예외로 월 납입 부담을 다운 다운 다운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프로그램이 궁금하다면 현대 커머셜. 자세한 사항은 현대커머셜 금융지정 확인. 파비스 구매부담 다운. 할부 상품 정보. 대상 차종. 더뉴 2027 파비스. 고정금리 5.4에서 8.5%. 중도상환 수수료율 최대 2%. 상환방식 유예형 원리금 균등. 이자 상환시기 매월 결제. 연체 이자율 약정금리 최고 3% 가산. 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계약 체결 전 상품서명서와 약관 확인 필수. 금소법에 의거 상품서명 청취 및 내용 이해 후 거래 필수. 부적합한 대출 제한 및 고객 신용도별 금리 차등 적용. 근저당 해지 비용은 대출 상환식 고객 부담. 인재사는 현대커머셜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 26년 6월 기준 산정금리로 상세 내용은 영어점 확인 필요. 상환 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개인 신용평점 하락 및 금융거래 불이익 발생 가능. 일정기간 원리금 연체 시 모든 원리금 변제 의무 발생 가능. 여신금융협회 신필.

Have thine own way, Lord.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Jesus, Savior, pilot me. 나는 갈 길 모르니.

주님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주님 음성 듣기에 집중합니다. 조금씩 여시는 길을 봅니다 하셨고요. 뒷자리 0008번으로 문자 주셨어요. 매일 들으면서 아침 운동하는데 오늘부터는 알람 설정 해놓으니까 아주 좋다고. 좋아요. 레인보우 활용을 잘하고 계시는데요. 주주맘님, 남양주 마석 안개가 자욱합니다. 김영호님은 가까이 계시는데 이곳 목동 삼동은 비가 조금씩 내립니다. 예, 이제 전국이 장마권의 영향 아래 들기 시작했죠. 여러분 대비 조심히 잘 하시고요. 이번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떻게 지내셨는지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겠습니다. CBS 레인보우 앱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게시판 들어오시고요. 문자 참여는 샵 939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김주연님께서 I know who my believe, 다 하나님의 은혜로 신청하셨는데 준비하는 동안 박은성님 주신 노래 Once it was the blessing,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여기는 중국 선양입니다. 옆자리님하고 어제 왔어요. 미나님 목소리와 음악으로 선양의 아침을 시작합니다. 예, 5149번으로 문자 주셨어요. 짝꿍이랑 여행 가셨습니까? 레인보우 선명하게 우리나라에서 들을 때랑 똑같이 잘 들리죠? I love to tell the story. 주 예수 넓은 사랑. I know whom I believed. 아, 하나님의 은혜로. 언제 들어도 은혜가 되는 곡들입니다. 요셉의 꿈님은, 아이고, 출장 가시네요. 금요일인데 가시는 거예요. 아마 다음 주에 본격적인 일정이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이제 주말 동안 들어가 계시는 것 같은데, 태국 출장 들어갈 준비하며 들으신답니다. 또 8664번으로 지난 6월 5일부터 7월 11일까지 교회에서는 라이프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고 드디어 오늘과 내일은 엔카운터를 진행합니다. 교회만 출석했고 그것도 고꾸라지면 주님을 부정하던 어린 신앙에서 이제는 진짜 어른 신앙을 갖고 싶습니다. 예, 교회에서 진행하는 신앙훈련 프로그램인가 봐요. 라이프 클래스. 너무 멋진데요. 어린 신앙에서 어른 신앙으로 성장해가는 8664님을 응원하면서 옥상 딸기님의 신청곡을 나누죠. Take my life and let it be. 나의 생명 드리니.

구약시대 아람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었으나 충성스러운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었죠. 그는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찾아갔으나 직접 마주하지도 않은 채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말만 전해 듣습니다. 이에 무시당했다고 여겨 분노하며 다메섹으로 돌아가려 하는 순간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는 게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라고 간곡히 진언했고 그대로 행한 나아만은 한센병에서 나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는 한센병에 걸렸습니다. 그는 엘리사의 이름을 빙자해서 나아만에게서 은 두 달란트와 옷 두 벌을 받아냈죠. 그 탐욕과 거짓의 죄로 한센병 환자가 됐고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른다는 저주까지 받습니다.

신앙 훈련과 성경 지식이 아무리 철저해도 양심이 바로 서지 못하면 한순간 무너집니다. 매일 기도하고 찬송해도 순간의 탐심으로 넘어지는 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죠. 신앙의 외형보다 양심을 깨끗하게 훈련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선한 양심이 살아있을 때 우리의 신앙도 빛납니다.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여의도 순복음교회 국제신학연구원장 김민철 목사님의 양심을 훈련하라.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장지연 님께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영어 버전도 있을까요? 영화 타이타닉에서 배가 침몰하기 시작할 때 연주하던 음악인데 요즘 계속 맴돈다고 신청하셨습니다. 예, 영화 타이타닉에 삽입된 연주곡 OST 들려드린 후에 펫분이 부른 Nearer My God, 내 주를 가까이였습니다. 7월의 셋째 날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제가 있는 곳은 잔뜩 흐려 있고요. 지금이 6시 45분인데 한 저녁 8시 같은 창밖의 느낌. 그리고 좀 전 묵상 시간에 이어진 CC 와이넌즈의 Goodness of God, 주님의 선하심은 아침 산책 중이신 1477님 신청곡이었습니다. Count your blessings,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아.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사이버대학교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가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아내의 정년 퇴임을 앞두고 함께 여행 중인데요. 오늘 아침은 연변에서 듣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찬양을 들으니까 지난 세월들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하신 별가족님. 작은 청년님은 일본 계시네요. 오사카 아침은 고즈넉하고요. 오사카성 주변의 녹색 생명이 싱그럽습니다. 이곳에서도 어메이징 그레이스 주인님의 음색은 곱고 청아하네요. 멋진 자연섭리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작은 청년님. 아유, 이 시간에 주인님은 작은 청년님이시고 여러분이시죠.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관계는 아주 좋은 벗의 관계. 맞죠? 제임스 테일러, You've Got a Friend. 금요일 아침 정미나의 Amazing Grace 1부 끝곡입니다. When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3: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0: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내 삶의 배경막 CBS 교육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어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찬양을 들으면서 눈물이 어찌나 나던지요. 슬픔, 질병, 두려움, 자책, 우울에서 헤매이던 저에게 주님은 평안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 행복만땅님 신청하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소마티료의 연주 들으면서 7월의 셋째 날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금요일 아침 2부 시작했습니다.

찬송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철부지 오리님, How great thou art,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에 신청하신 분은 1717님이었고요. 방금 이 곡을 부른 아티스트 가수는 크리스티 레인이라는 여성 가수입니다. 부엌에서 이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 노래소리를 듣던 이제 거실에 있던 남편이 당신 진지하게 노래 한번 해보지 그래? 이런 남편의 권유로 노래를 시작하게 됐대요. 크리스 레인이 노래를 시작하게 된 그 배경, 계기가 너무 재미있기도 하고 또 인상 깊어서 기억이 납니다. 7월 3일 금요일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뒷자리 4761. 요즘처럼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네요. 매일 아침마다 듣지만 오늘 동생과 올케가 큰 수술이 있습니다. 잘 되라고 기도해 주세요. 동생분과 올케분이 동시에 큰 수술을 받으신다는 건 어떤 이식 수술일까요? 뒷자리 0450 새벽에 벌초하러 갈 때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아버지랑 함께 들으며 아버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아나운서 묵상 멘트 중이니까 아버지 잘 들으세요 하면 아버지께서 웃으시며 아유 목소리 좋고 말 잘한다 하셨던 분이 어제는 아들 목소리에 반쯤 눈을 뜨시고 살짝 눈물을 흘리셨어요. 자가호흡과 의식회복과 폐기능 좋아지시기를 기도해 주세요. 또 주주맘 아이디의 전혜경님은 어제 동생 아들이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부디 예전처럼 건강 되찾기를. 항암 부작용으로 손해가 손상을 입어 폭력성을 띠게 됐는데요. 하나님 우리 조카와 동생을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본인의 몸이 편찮으신 분 혹은 가까운 가족과 지인이 육신의 힘듦으로 괴로움에 빠져 계신 대기 참 많습니다. 스캇 언더우드의 What a Friend,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최종 단계는 결단입니다. 결단의 순간에 필요한 건 순종을 구하는 기도지. 이미 자명한 문제 앞에서 결단을 회피하며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결단이란 단어는 뭔가 긴박한 느낌을 주죠. 하지만 결단의 순간을 맞닥뜨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기다림이란 나의 결단과 결정을 하나님이 거부하실 수도 있음을 전제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가 생각하는 길과는 다를 수 있지만 그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결단하고 나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인도하심을 묵묵히 기다리십시오. 감사함으로 결단하고 순종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김병삼 목사님의 묵상집 매일 만나 365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141번째 묵상 결단의 순간에 필요한 것

잔뜩 흐린 아침, 성공만큼은 구름 위에 앉아있는 듯 해요.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뒷자리 3853, Standing on the Promise,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그리고 기도 묵상 시간에 이어진 In His Time, 주님의 시간이었습니다. 최여사님 계시는 곳은 답십리, 우리 동네는 미스트비가 내려요 하셨고요. 어떤 비의 느낌인지 알 것 같습니다. 푸른바다님, 비 오는 남산길 걷고 싶어서 남산 순환로에서 내려 백범 광장까지 50분 정도 걸리는데요. 비 오는 오전 출근길 은혜롭게 시작합니다. 와, 직장이 요 근처이신가 봐요. 너무 좋죠. 말씀드렸죠. 제가 중학교까지 그 동네에서 나와서 남산 순환로 근처는 뭐 좀 과장해 얘기하면 눈 감고도 잘 다닙니다. 얼마 전에는 이제 일이 있어서 그 남산도서관 앞을 지나는데 좋더라고요. 남산도서관이 있고 건너편에 용산도서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용산도서관을 훨씬 더 많이 갔어요. 왜냐하면 남산도서관은 너무 크고 넓어서 뭔가 좀 저는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용산도서관은 건너편에 비해 좀 작고 아늑해서 좀 포근한 느낌. 그랬습니다. 여기 목동은 비가 안 오는데요. 비 온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시네요. Showers of blessing. 빈들의 마른 풀같이.

타미 워커 라이브 버전 Praise Him, Praise Him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위례 신도시에도 비가 내려요. 장마가 시작됐나 봐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마음 건강 채우는 시간입니다. 하신 지금 여기님이시고요. 정말 비 내리는 지역이 많네요. 이제 다음 주 예보를 봐도 우산 표시가 많이 보입니다. 원성남님은 근무지가 용산구 만리동. 6시 반부터 소나기가 한 차례 세게 때리더니 지금은 이슬비 수준으로 온대요. 비 오니까 나무들이 좋아한다고. 이만하면 행복님은 어디 계신가요? 은혜로운 새아침. 이제는 안개비가 거치고 있습니다. 예, 7월의 셋째 날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His strength is perfect. 주의 능력은 크시도다. 스티븐 커티스 셰프먼 찬양 남기면서 마치고요. 여러분 즐거운 금요일 행복하고 건강한 주말 맞이하십시오.

0: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선교 후원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선교사입니다.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길을 걷거나 운전할 때 맑은 날씨 속에서 평지로만 다닌다면 오가는 게 수월하겠죠. 하지만 모든 도로나 날씨가 이럴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경사진 길을 오르락 내리락 하기도 하고 또 날씨에 따라서는 빗길, 눈길 혹은 안개가 적하게 낀 길을 가야 할 때도 있는데 이때처럼 앞이 답답하고 또 갈 길이 멀게 느껴지는 때도 없지 않나 싶어요. 근데 어디 운전하거나 길을 걸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길을 생각해도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길 되시는, 빛 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거, 그쵸? 길이 막혔을 땐 길을 열어주시고 길이 안 보일 땐 길을 보여주시며 길이 위험할 땐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그리고 길이 없을 때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주시는 분. 그러니 내가 오늘 어디로 가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그렇게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금요일 아침 오늘도 잘 오셨어요.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박명식의 그가 아시니. 아, 이 곡도 오랜만에 또 함께 듣네요. 2026년 7월 3일 금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샬롬 CCM. 오늘 첫 곡 강명식 그가 아시니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잘 잤나요 다들? 예. 좋은 아침 오늘 시작이 됐고, 내 앞에 놓인 길이 험한 길이든 먼 길이든 아니면 뭐 여기가 길인지 뭐 아닌지 전혀 보이지가 않는다 해도 우리 너무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아도 될 것은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고 하셨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내 길을 보여주시고 또 열어주시고 도와주시면서 끝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실 테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또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아침을 또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닉네임 조이님께서 비 내리는 아침 출첵합니다. 오늘 기말고사 마지막 날 우리 고2 둘째 중2 막내 얘들아 끝까지 힘내서 잘 보고 오렴. 점수보다 니들이 열심히 한 과정을 칭찬한다. 아, 결과보다 과정. 훈디도 다음 주 즐휴 잘 보내세요 라고 우리 은진님 보내셨는데, 오늘 이렇게 비도 곳에 따라 흩뿌리고 또 뭐 시험 보는 학생들도 있고 해서 분위기가 살짝 안 날 순 있지만, 여러분 오늘 두둥 금요일입니다. 주말권 진입하는 날이라는 거.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살짝 저도 언급하자면, 다음 주 제가 조금 이른 여름 휴가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휴가는 강원도 쪽으로 갈 것 같고요. 잘 충전하고 안전하게 돌아와서 또 아침 시간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폴라리스님, 금잔화님, 샬롬, 고윤희님, 김선주님, 수연님도 레인이와 함께 굿모닝 와주셨고, 나그네님, 퇴근길입니다. 비 오네요. 라고 야근하고 오신 우리 나그네님도 애쓰셨습니다. 주주맘님, 우리 똥지혜님, 샬롬, 유해피범님 684회 출첵하셨고, 어여쁜자여님, 또 축복받는자님도 와주셨네요. 해피플레이스님 반갑습니다. 민주맘님 샬롬 샬롬 하셨고, 삼남매아빠님, 아비가일님, 우리 코람대우님도 출첵, 우리 엄마 라니님 샬롬입니다요, 꿈이룸님도 와주셨고, 지사나러브님 감사한 하루 시작하셨고, 웃음꽃님, 또 우리 이병희님, 하하호호님, 김영근님, 예. 사무실 도착했습니다. 여행지기님도 오셨고, 닉네임 멋쟁이님, 우리 이윤호님도 일산도

장마권 영향인지 흐리고 앞이 잘 안 보여요. 하지만 빛으로 오신 그분과 함께 마음만은 밝은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예. 옛꽃 켈리님 출첵하셨고 불금인데 태국 출장 중입니다. 인천공항 가면서 남겨요. 요새배꿈님 잘 당겨오십시오. 태국은 지금 어떻게 우기이려나 거기는? 홍구선님, 우리 민주맘님, 행복한 수선아님, 좋아 좋아 좋은 아침. 그리고 JH리님도 비가 내린 오늘 아침 공기 좋은 것 같습니다 하셨고 끄트머리님도 기도하는 레인이와 함께 오셨네요. 우리 엄마 라니님. 혜영님, 장마가 이제 시작된 건가요? 7월의 금요일 행복한 하루 보내셔요 남기셨고. 그쵸? 지금 장마권 영향을 지금 받고 있고 주말 정도는 전국에 비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인숙님 안녕하시죠? 삼남매 마음님도 좋은 아침! 보라지비꽃님 고맙습니다. 잘 또 다녀오겠습니다. 자, 오늘도 2시간의 배경음악 오전 10시까지 생방송으로 함께하고요. 우리 샬씨 가족 보내주시는 사연들 또 신청곡들 나눕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때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7997번으로 남기시면 되고요.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은 무료입니다. 죄송합니다. 아유, 목이 잠겼네. 예. 오늘 주말권 진입하는 금요일인데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들으시는지 오늘 아침 풍경 또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 다 좋습니다. 오늘의 여러 일정 소소한 삶의 얘기들 편하게 보내주셔요. 신청곡도 받습니다. 문자 참여는 샵 7997번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은 무료입니다. 그리고 오늘 개척교회 응원 프로젝트 우리 교회에 반주기 놔드려야겠어요. 오늘은 제 250호 교회. 와, 우리 많이 드렸다. 250호 교회.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에 위치한 선한 목자교회 편 조금 있다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늘나라 구름이님도 듣고 계시고요. 어제 방송을 잘 듣고는 어머 출첵을 건너뛰었네. 이걸 끝날 때쯤 깨닫고 아차차 했는데 오늘은 빠르게 출첵부터 남기고 방송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